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속이거나 속지 말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정당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말게 하소서. 결국은 스스로를 속여 내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일터와 동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들을 대접하게 하소서.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데이빗 쿠, 구현모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수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온맘 다해님 도와주셨고, 시간을 착각했어요. 훈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니 2부가 시작되는 걸 깜빡. 아, 끝난 줄 알으셨어요? 그럼 1시간 더 누릴 수 있겠네. 예. 그쵸. 이게 바로 럭키 비키인 거죠. 잊고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1시간 더 해. 이게 바로 럭키 비키입니다. 예. 조이님은 9월도 이제 마지막 날. 가장 빨리 지나간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 결혼 기념일 있었지, 큰아들의 군대 수료식 있었지, 둘째 생일에 추석에, 예.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오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계절. 우리 조이님도 와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걸 실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9월 한달 고마웠고요.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한 찰씨. 예. 행복한 수선아님은, 와, 2026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10월, 11월, 12월. 며칠 전에 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남은 2026년을 알차게 보내려고 100일 다이어리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던데,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간 건지. 저는 매년 다이어리 연초에만 열심히 쓰다가 중간에는 텅텅 비었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좀 써봐야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아. 그러네. 그럼 100일이 채안 남은 거네요, 이제. 그죠? 90 몇, 두 자릿수로 떨어졌네. 2026년 남은 날들. 두 자릿수입니다, 이제. 예. 와.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저는 그 회사에서 주는 그 탁상용 달력 있잖아요. 벽걸이 달력 말고 탁상용 달력을 이제 다이어리처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일정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죠. 적거든요. 이제 회사 일은 뭐 빨간색. 예. 그리고 뭐 외부 일정은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고 집안 대소사는 뭐 초록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한 다음에 한 달을 딱 보내는 거죠. 그렇게 적힌 그 다이어리를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새해가 되면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쿨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올한해 동안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 일정에 담긴 다이어리를, 그냥 바로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좀 지나고 나서 버리게 돼요. 매년 약간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탕색이 부르는 이 곡 함께 들을게요. 맑은 햇살 아래.

포유 감사해요 였고요. 이무아의 포도나무, 바탕색, 맑은 햇살 아래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햇살님께서 와 훈디 말에 완전 공감. 저도 회사에서 매년 쓰는 책상 그 달력을 못 버리고, 그쵸, 이건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고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지나갔음에도 야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정년 퇴직할 때 그때 다 정리해야 할 듯 합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야 이거는 정년 퇴직할 때 집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도 사실 그 몇 년 쓰면 이제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기록들도 날아가게 마련이고, 예, 뭐 클라우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매년. 근데 내 어떤 그 손길이 그 남겨진 그 다이어리 이거는 나중에 그 꺼내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일 있었구나. 뭐 굉장히 나중에 돌아볼 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부피가 크지 않다면 이거를 이렇게 잘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이미 올해부터 해볼까? 올해부터 모아볼까? 예. 권진숙님, 방학이 아니면 듣기 어려운 샬롬 씨.

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은 학생들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관, 아, 그렇군요. 즉, 소풍 간단 말이죠.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래서 가을이 좋아. 가을은 이런 그 체험학습 있잖아요. 예, 현장학습. 소풍도 가고, 예.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딱 트인 곳으로 가셨겠죠? 예. 그래요. 오늘 사진도 잘 많이 찍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소풍, 이 곡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장수정님께서, 아이고, 저희 딸 16살, 이제 고1인데, 아, 교우와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서 외로움을 호소해요. 예. 딸을 위해서 이 곡 신청합니다. 요괴뱃의 노래 청하셔서 저도 예, 토닥토닥 마음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선의 소풍, 그리고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

너무 맑은 눈초리다. 온갖 죄는 드러날 듯. 부끄러워. 나는 숨고 싶어. 허영자 시인의 시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저 맑은 눈초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눈초리라면 우리 몸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을 하늘보다 맑은 주님의 눈초리는 정죄가 아닌 한없는 사랑의 눈길입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흔히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생각나 통곡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달게 울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초리는 한없는 긍휼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팔아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니. 그런 주님의 시선과 맞닿는 순간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같은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타임의 실로암 들었고요. 서동석 그 사랑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한재웅 목사님의 칼럼 맑은 눈초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쵸 사랑의 눈길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 눈길과 마주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회복되는 그런 또 시간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48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와 은총님께서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양평에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청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그 청록색의 달걀 모양 교회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부르고 홀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교회 투어인가요? 예. 이것도 되게 좋다. 친구와 함께 예. 그 예배당 외관 그 건물 디자인이 예쁜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또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예. 가면 좀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긴 해요. 예. 닉네임 청춘님 오늘은 제 짝꿍 생일입니다. 선종현 아침 일찍 밥하고 어제 밤에 끓여둔 미역국 소고기 볶고 부지런 좀 떨고 함께 아침 먹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어하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선종현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 그래요. 요즘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예, 이렇게 사랑하는 또 아내의 생일상을 함께 받으면서 미역국 먹고 소고기 먹고 힘드시기 바랍니다. 러빔의 가득할 거야.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민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의 마지막 곡은 홈워십 하늘 산책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마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박동이 조금은 빨라지는 것 같지요. 연휴를 보내선지 유독 짧게 느껴지는 9월, 이 9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오늘 어떤 마감이 기다리고 있나요? 마감이라는 단어 앞에선 누구나 초조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마감이 또 10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여 조금 아쉬웠더라도 조금 부족했더라도 다시 넉넉한 계절,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9월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이었는지 예, 마지막 날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했더라도 아쉬웠더라도 그래 이걸 잘 마무리하면 오늘이라도 잘 마무리하면 이제 10월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원 김에스터 앨범에서 다시 시작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집안일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신 웅빈지님도 보입니다. 이어지는 곡 김형미 괜찮다 다 괜찮다 들려드려요. 나에게 좀 토닥토닥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부른 산책이었습니다.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짝꿍 권사랑 산책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신 홍래님. 예. 바람이 좀 불고 가을 느낌이 훅 나긴 하는데 9월 마지막 날이라는 이 느낌이 조금은 아쉬움 뭐 이런 것도 남기는 것 같아요. 안학수님께서 나의 눈을 여소서 이 곡을 한부영이 부르는 곡인데요. 신청하셔서 걸어놨습니다. 지금 들려드려요.

찬송가 549장 내주어 뜻대로 민호기가 부른 곡을 데이비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주어 뜻대로였고요. 마이카님, 오늘부터 가을학기 성경 공부 개강입니다. 상반기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제가 어제 이를 뽑고 왔더니 통증이 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원님께 얘기를 해야 다시 새롭게 마음가짐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이카님 파이팅!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는 가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은희의 신청하신 곡 갈보리 승어제 앨범에서 들려드렸어요. 삼남매 아빠님, 어제 오늘 찬양이 힘든 9월을 보내는 저에게 힘내라고 위로해 주는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아멘. 날 위한 주님의 사랑 신청하신 곡 꿈꾸는 자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0: 하며 우리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영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제키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택시 승객과 같이 차 스피커로 듣는다고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꺼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제키리님께서 잘 얘기하셔서 좋은 뭐 특별히 거부감 들지 않는 CCM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죠. 뭐 이런 얘기들로. 분위기 잘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진보라삐님도 오셨고요. 감새3cm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오늘 말일이라 회사에서 엄청 바쁠 예정인데요. 그래도 또 차분해지네요. 예, 이 마음의 충만함이 오늘 능률도 올리리라 믿습니다. 한이바람님. 인간의 감성, 재물, 예술성, 인간관계, 부부의 솜씨 등등등 모든 게 완벽하고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요. 그 모든 것이 많이 결핍된 나 자신을 보고 좀 멘붕의 상태에 빠졌지만 다시 펜을 들고 마태복음 7장에 이어서 8장을 필사하는 걸로 기대하며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예수님만 빠진 삶. 모든 것이 결핍됐으나 예수님만 충만한 삶. 네, 그것으로 대응해 보렵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주께로 있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 그 삶이 진정 충만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한이바람님. 충만한 삶 맞습니다. 충분하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걸어놨거든요.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지은 이성재가 부르는

내 마음의 풍량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며 물리치니 잔잔해지더라. 한이바람님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우리 당향로, 저도 그렇고요. 당향로는 한이바람님의 편입니다. 이지은 충분하네. 그리고 사랑나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두 곡 들었고요. FE님께서 실밥 푸셨구나 다행입니다. 주아랑님 고기철님 실밥은 밥이 아닙니다. 언능 벼르세요. 아니 이 썰렁함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고 가는 대화에서 따뜻함은 느껴집니다. 주님의 선하심 신청하신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듣고요. 1부 끝곡이에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연차라 내 맘대로 볼륨도 크게 높여놓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힘든 9월 보냈는데 오늘은 산책도 하고 가을을 오롯이 즐기려고 합니다. 나팔꽃님, 네.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격려하고 내 안을,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그래 가을이다 동네빵집 앨범에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고요. 장두보라님,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가시는 할머니. 흰 회색 정장 바지를 땅바닥에 끌고 다소 처진 어깨의 어느 아저씨. 반짝 생머리에 무거운 가방을 맨 여학생. 9월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9월도 모두 수고하셨어요. 아멘. 장드보라님의 이 글을 통해 또 토닥토닥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의 음성 신청하신 곡 시와 그림 앨범에서 함께 들어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줄도 모르고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요. 요일만 보고 삽니다. 막내 동생 갖다 줄 반찬 몇 가지 하며 듣고 있는데 송편도 좋아해서 송편도 치고 있고요. 공황장애도 잘 극복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0491번님이 신청하신 참 다행입니다.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동생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 먹고 아픈 것들 또 몸에 나쁜 것들 다 극복되길 바라고요. 기도대장님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 찬양이 마음을 평온하게 감쌉니다. 아멘. 옆집 성도님도 오셨어요. 오늘 당양노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한 목사님 기도 요청합니다. 목회 자리에 잘 서실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목사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길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주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박희봉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찬양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도림 사랑교회 가족들과 듣고 싶은데요. 모든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심을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사랑 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아멘입니다. 멜리사님도 닭볶음탕 만들면서 젓가락 들면서 따라 부르며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미아님, 그러고 보니까 산책과 더불어 당양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앨범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들려드리고요. 3665번님, 포도주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으깨져야 됩니다. 우리를 으깨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9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장근희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1: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장근이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함께 했고요. 초코님도 듣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강변영가님 짧게 흔적 남겨요. 당양로 귀팅 중이고요. 향기로운 은혜가 솔솔 정원님 목소리를 타고 전해집니다. 이터널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듣고 싶다고. 저도 그래요. 오늘 그러네요. 마음의 앞 환자님, 저는 독박 육아가 제 일상인데요. 어젯밤에는 또 애들 요구나 짜증들이 부쩍 더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환경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겠어요. 순간순간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육아를 하고 또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부모로서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은총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늘 집안일하면서 찬양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은혜 가운데 굿데이로 너무 좋습니다. CBS 정기 후원도 신청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CBS가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이 CBS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뺐다. 하나님의 방송이 아니다. 이런 거짓 선동으로 그 거짓의 성도들을 속개하고 또 후원도 끊어지게 하고 있어서 그 목사님의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시선을 CBS로 돌려 선동한다는 걸 알지만 또 그거를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일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괴롭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CBS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교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은총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을 한홍재 목사가 부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이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아인 마음님께서 아 지금 맞아요. 중간고사 기간인 학교도 많죠. 또 10월에 대체 휴일 끝나고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이들 지치지 않길 바라고 지혜 주시길 바라고 공부한 것 잘 풀어내길 바라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그 힘든 시간 동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간고사 치르는 특히 현아인 마음, 현아인 맘 하시니까 현아일까요? 아니면 아인일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어주소서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9월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9월이 힘들었던, 기뻤던, 또 마음이 편안했던, 불편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10월에는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9월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찬송시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사업에 헌신한 미국의 존스턴 여사가 지었습니다. 독실한 청교도 가문인 미국 장로교 목사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찬송시는 9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 평생 500여 편을 남겼습니다. 존스턴 여사는 젊어서부터 주일학교 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지녔고 그래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재용 책도 여러 권 저술했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미국 태생의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인 타우너의 작품입니다. 타우너는 미국 음악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는 17살 때 이미 바리톤의 매혹적인 저음 성악가로 이름을 떨쳐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등지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순회하며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첫절 시작부터 다이나믹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와 용서의 찬송,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은 외로운 마음에도요 즉시 답변이 붙는 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힘든 이야기를 올리면 바로 답해주는 즉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건 뭐 분명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조언이나 가벼운 해결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답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잠시 멈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깊은 위로는 때로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아이고, 제가 조용히 하다가 음악이 빨라서 당황하셨나요?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네. 밝게도 듣죠. 네. 조용한 시간에 듣고 3데이즈의 피처링 고현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네. 어제 꼬마 사연 중에 예, 들어와 목사님 안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예, 들어와 단장입니다. 목사 단장. 예, 단장이란 말이 참 저에겐 친근하고 좋네요. 형제란 말이 아직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SNS에 한번 올렸더니 뭐 존경했던 최인혁 형제님 이러면서 자기와 아마 생각이 신념이 다르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 페이스북을 사역으로 두는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요. 글을 보면 확인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거짓 정보에 이렇게 노출되고 본 대로 믿고 들은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맞는데 틀린 말이 많이 울려 퍼지면서도 교회가 많이 이 건강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세상 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선 온갖 거짓말이 특히 뭐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도 안 받는 유튜브나 뭐 SNS는요. 뭐 정말 정말 거짓말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광고 90% 이상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최근에 뭐 먹는 약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봤더니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온갖 거짓말을 쉽게 믿고 자기 신념과 맞아 떨어지니까 믿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뭐가 떠오르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아니면 큰 실수하게 되고요.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전 야곱님 즐거운 9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우와, 참. 지키미님이 오늘 1등 하셨고요. 소영씨가 오늘 엄청 일찍 왔는데요. 거의 끝날 때쯤 오더니. 물론 처음부터 듣겠지만. 오케이 민민아님 9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9월 마지막 날인 걸 확인해 주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태연씨는 갈비탕 국물에 고기만두 야채버섯. 야, 뭐 이거. 거짓 놀림, 저를 놀림 수준으로, 예. 오늘 먹는, 예, 맛있는 밥이겠다, 진짜. 부럽긴 하네요. 아름다운님, 일단 출첵하고 일 있어서 갔다 올게요 하셨는데, 요런 출첵 너무 기쁘죠? 예, 밥 먹기 전에도, 아우, 잠깐, 일단 출첵하고 밥 먹고 또 올게요. 요거, 얼마나 좋아요. 예, 샵7997로 써주시면 되고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라스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동방현주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동방연주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오 라스트의 전능하신 나이죠 하나님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는 네,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글을 남기라는 뜻이에요. 들어온다는 건 네, 소화도 잘 되고 먹다가 들어오면 네, 건강해지고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요? 뻥 그냥 하는 얘기죠 뭐. 네. 뻥까지는 아니어도 소미안님 점심 챙겨 먹네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사벨님 오셨고 필사자님도 맛점 하신다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우한꽃별님이 10월은 더욱 멋진 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 따뜻한 기도문 감사해요. 황소님 면단이 아니 면단이 보스님은 계속 아이디를 바꾸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면단이 보스는 또 어떤 이유일까요? 네. 출근길에 들어오셨는데 축복의 선물님 오늘 하루 그 출근의 발걸음 상쾌하고 또 좋은 열매도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하늘을 부자님도 오셨어요. 리비님은 설렁탕 먹는다는데 아 설렁탕 먹은 지 오래됐네. 신호 대기 중에 코스모스님 오셨어요. 럭키님이 내내 공감이 되고 속이 시원합니다. 즐거운 9월의 마지막 날 되세이 하셨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야곱님 오늘 많은 분들이 9월 마지막 얘기해 주셨는데 클레란스님이요. 저는 제 마음속에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흐 민망하게 약간 웃으시면서 맞아요. 내가 1등이면 1등이지 뭐. 예. 뭐 출책에 관한 만큼은 네, 제가 그냥 진짜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시간 내내 뭐 사람이 얼마나 바빠요. 네, 라디오 듣다가 뭐 이렇게 출첵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이렇게 들려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노력 안 하고 뭐 공부나 뭐 다른 내가 해야 될 내 전문적인 일에 나는 그냥 나는 일등이라고 믿어 이런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원성난 님 오늘 쉬는 날이세요? 와. 다리 쭉 뻗고 그냥 예? 온갖 가장 세상에서 편한 자세로 신청곡을 들으시죠. 네, 신청곡 단장님의 길 그리고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준비했습니다.

네, 메리 제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였습니다. 하나비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늘 듣고 있는 건 아시죠? 아유, 앱니다. 에요. 9월의 끝자락에서 햇살이 따가워지면서 금세 울긋불긋 단풍이 들 것 같아요 하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류수영의 찬양인가요? 그렇죠. 신청하셨는데 오늘 중에 꼭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동사님도 단장님 진작에 듣고 있어요. 이제 출첵해요. 텃밭에서. 아이고 일하세요 또. 아이고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해요. 일하시는 분들. 밥 먹기가 요즘 힘들다고 몸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예랑맘님. 한번 그래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병원 가서. 아니면 좀 움직여야 되면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저는 운동

하다가 요즘 안 하니까 피곤, 계속 피곤하네요.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억님이 점심시간 30분 전입니다. 바쁜 건 끝났다고 하시면서 중간고사가 있대요. 시험은 나이 먹어도 무섭고 긴장되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네요. 시험 보는 날 교회에서 예산 출렁다리 야외에 갔는데 저는 시험 봐야 합니다. 아유, 늦게 하는 공부, 저도 늦게 했잖아요 신학을. 네. 또그 하고 나면 잘했다 싶기도 하고 다시는 못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아는 찬양이 없네요. 추억님 보내드리면 참 좋겠는데. 자, 주나목의 힘을 내. 우리 명가님이 신청하셔서 힘내십시오. 네, 신청하신 노래 크룩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크록스, 크록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시편 139편 또 제이어스의 찬양도 있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확한 가수 이름을 안 올려주시면 제목이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유수영의 찬양도 되게 좋거든요. 참크릭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애님, CBS 모든 관계자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평로 가족들 승리합시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힘이 되고 감사하네요. 진짜 CBS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주이후유 뭐 아시죠? 상황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11주년 공연 위한 게스트, 그 다음에 또 교회. 예. 재정은 저는 40몇 년 해보니까 재정은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이면 그냥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스트와 좋은 공연장을 만나고 또 함께할 만한 교회 목사님들, 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연 시작되면 여러분의 교회도 단체로 개인이 티켓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만 원에 티켓을 하려고 하니까요. 또 많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도, 목사님들 듣고 계시면 어디서 하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죄송합니다. 시애틀에서 0720번님 저 들어왔어요.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뉴욕, 버지니아, 애틀란타 등등 여행 가 있는 동안 출첵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유유 집에 오니 좋네요. 이렇게 여유롭게 방송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와, 시애틀 지금 내년 3월에 제가 가려고 이제 마음을 거의 먹고, 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집회를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시애틀에서 만난 분이에요. 연대 성악과를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정말 이게 스피릿이, 소울이 탁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사역자입니다. 조은선 전도사님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까지 듣고 올게요.

모두 아름답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베토벤님 맛있게 드세요. 네. 사평론에 집중, 예, 반찬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아가서 5장 말씀.

은혜 받아서 신청하셨어요. 박중순 권사님 2부에 제가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라떼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와, 멋진 아들 맘님도 점심 식사 후 산책 이제 끝내고 회사로 들어가는 길이시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소량님이 가을 편지란 글을 올리셨어요. 담장 너머로 파란 대추가 볼실볼실 익어가네요. 뒷걸음치는 여름, 다가서는 가을, 추석도 저만큼 흘러가네요. 우리 이제 고왔던 순간만 고이 접어두는 고운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이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소가 고운 당신에게 한입 가을 편지를 띄울게요 하시면서, 야, 좋다. 사평가 가족 모두에게 주 안에서의 평안을 바라면서 저는 2부로 넘어가면서 시편 139편 보내드릴게요. 2부에서 만날게 제이였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0: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아이들 학비 내는 일이 쉽지 않고 무엇 하나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쉽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모아놓은 재정도 없고 건강은 상실되어져 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누고 사랑하자고 떠들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우리 주의 후회를 듣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도록 주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박기정 목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였습니다. 목회도 되게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네,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죠.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많이 청관홍 목사 또 손재성 목사 등등 꽤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부목사님으로 활동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4180님이 만사형통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막힘이

있다는 뜻인데 주어는 하나님이시네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그런데 성경엔 없습니다. 네, 찬송가에 나오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나와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으시니까요. 자신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감사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에이멘의 찬양 신청하셨는데 오늘 중에 꼭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 CBS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수명님이 논산에서 토마토 상차하여 상차는 건 차에 실었다는 건가요? 용인 배감으로 출발합니다. 매일매일 조이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운전 중에 들으시는군요. 와, 배감. 거기 그 배감이 바로 배감 그 순댓국 그 거기인 거예요. 용인 보니까. 거기서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순댓국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네. 푸른 동사님이 이제 쪽파 심을 두덕 하나 맹글었네요. 아, 쪽파를 심는 이렇게 뭐 땅을 뭐 이렇게 기경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뭐 밥도 다 드셨겠다. 본격적으로 좋은 말로 할 때 출첵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안 들어오셨던 분들. 자, 7천 걸음이 넘은 조영은님도 걸으면서 들어오시고 백민영 집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은하스쿠슬롱님 반갑습니다. 하늘을 보자님 아멘. 뭐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셨는데, 예. 그리고 시애틀, 네, 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류선희님, 류수영의 류가 나오니까 류수영 나의 안에 거하라 준비했고요. 나무에네 부름바다 나선이 몸 향기로운 나무에 내일 이른 난 몰라요까지 나갈 동안 자 본격적으로다가 출책 출책 출책

지켜주 아멘 아멘입니다. 최토담님이 그러네요. 형통의 한자어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 맞네요. 그 만사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예, 또 한문으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만사형통하세요 그러면 늘 잘 되세요라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아닌데, 그죠? 늘 잘 되세요랑은 어감이 너무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주님이 주관하시면 슬슬 풀립니다. 내일 근심 안 불러오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은총님은 2시 약속이 있으시대요. 아마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가셔야 되나 봐요. 힘나는 찬양, 씩씩한 목소리, CBS 강건 건승 파이팅. 좋은 말 다 있는데요. 예. 강건, 건승. 똑같은 글자는 없는데 두 개 다 뭔가 똑같은 느낌이 드네. 식전 출첵. 아, 점심이 늦으셨네요. 예. 김명수님은 직장인 집에 마치고 제육볶음? 와.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심 메뉴 중에 1등이 제육볶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육볶음은 기름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비계가 살짝 같이 있고. 얇으면 나쁜 고기예요. 두꺼운 고기를 썰어. 이게 제육볶음은 첫 번째 고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얇게 썰어서 나오는 데는 제일 안 좋은 고기를 쓰는 경우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아유, 제육볶음의 전문가예요. 제가 지금 사역 25년 하면서 제육볶음집을 전국을 얼마나 다녔겠어요. 아, 침 넘어와 진짜. 제가 어저께 서귀포 얘기했죠. 서귀포에 가면 제육볶음의 끝판왕이 있어요. 이름은 제육볶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정말 끝판왕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제주 오겹살로 만들어서 이제 그 양념 뭐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데, 아우 진짜 삼보 식당 가면 정말. 이런 표현이 되나? 죽여줘요. 너무 맛있어. 너무. 양이 많지 않은데 가격에 비하면 비싼 거죠. 근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맛있습니다. 햇살님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 하늘님이 아까 제가 안 들어온다고 막 삐치니까 하늘님이 혹시 저요? 찔려서 출첵하면. 아, 찔려서라도 좀 와서 인사합시다. 네,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네, 그래야죠. 네. 푸른 동상님 또 이렇게 토담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 가시니 좋습니다. 3305님도 감사합니다. 자, 아까 신청하신 곡이죠.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그리고 남궁 성옥의 아브라함 두 곡 합니다.

남궁석 아브라함까지 듣고 왔습니다. 러브유님이 볼일 보고 늦은 출첵이지만 단장님이 들려주신 사연들을 들으니 새 힘이 내어 봅니다. 아멘. 디자인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제 추석 연휴 보내고 사무실 갔더니 CBS 방송 선교사 폐가 왔더라고요. 뭔가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과 주님 나라에 더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딱 그런 걸 보면서 첫 마음이 딱 들면 예, 그 마음, 그 음성은 확실한 주의 음성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일 때 첫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그거에 순종하십시오. 제 그냥 경험상 두 번째는 아 요즘 어렵고 요즘 바쁘고 두 번째 오는 내 생각이나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땐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제가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이 곡 어때?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것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 열심히 사랑하는 김범수의 고백이고 김범수 씨의 히트곡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삶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성경으로, 기도로, 삶으로, 예배로 만난 사람들은 눈에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지금 어려움, 고통, 곤란, 정체된 것들, 그 모든 것 지나가고 열매가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오늘 이 곡 어때? 김범수가 부릅니다. 지나간다.

박기봉의 바다 같은 사랑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없어서 박기봉 목사님 내 평생 사는 동안까지였습니다. 그 전에 주혜리의 터치였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와 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님, 푸른 동사님 인사해 주셨어요. 근데 텃밭에 감나무의 감도 아 감나무의 감 참 보기 예쁘죠. 예, 예쁘죠. 임마누엘 님이 새로운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네.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와이드미나님 운반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계속 기도와 응원해 주세요. 서지성님이 아이 간식 만들다 들어왔어요. 소고기랑 야채 볶아서 유부초밥 하려고요. 1시 50분에 한교하는데 초스피드로. 50분 넘었네요. 바로 만났나요? 아니면 하교하고 오니까 이제 2시 좀 넘어서 먹을 수 있게 되나요 간식을? 아이고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셔서 감사해요. 출첵 자주 못 남기네요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가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로즈마리님 달려오셨네요. 9월의 마지막 시간 정말 마지막 시간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자 끝곡은 리조이스의 희망주가 10월달 11월 12월도 우리의 희망은 네, 주님이신 거 아시죠?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자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 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

0: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여덟 단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요즘 길을 걷다가 자꾸 핸드폰을 꺼내게 됩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서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어쩜 저렇게 예쁠까 싶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찰칵 사진을 찍게 됩니다. 나중에 사진첩을 보면 비슷비슷한 하늘 사진이 잔뜩 쌓여있지만 그래도 또 찍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기 아깝거든요. 9월의 마지막 날 오후, 이 계절도 내일이면 10월로 넘어가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벌써 마음이 바빠집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9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첫 곡은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박신학 화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일본 찬양 꽃들도 조수아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존 루터 곡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찬송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을까요?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멋쟁이님, 어여쁜 자연님, 기도합시다님, 지금 이 순간님.

아스눙부님, 당구님, 러브레터님, 하하호호님도 오셨고요. 아, 제키리님, 심구님, 블루딱따구리님, 아루아님, 오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라나타님이 9월의 끝자락 주님을 찬송하면서 9월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폴라리스님도 9월도 축복해 주심 감사합니다. 10월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고 보내주셨네요. 태연님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어요. 햇볕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네요. 펠리스님도 9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네요. 그러게요. 내일 또 첫이라는, 예, 처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겠죠. 아, 진성수님도 일하다 전주찬으로 잠깐의 여유 즐겨봅니다. 잠깐 또 짬이 나셨나 보네요. 진성수님. 어여쁜 자유님은 수요 예배 후에 강아지 봄이와 마트 다녀오며 운동했네요. 햇빛은 쨍쨍 덥고 약간의 바람은 시원했답니다. 우리 모두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 시간이지만 주의 찬양으로 꽉 차게 은혜를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10월도 우리 모두 힘내요. 주를 바라보며 파이팅입니다. 예소랑 지기님은 9월의 마지막 날 정말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들판의 벼들이 황금빛을 띠고 집집마다 감이 노랗고 붉게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바람은 시원하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파란색 도화지 같습니다. 제가 그림 좀 그린다면 장난 좀 치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 파랗고 하얗고 이러니까 막 붉은색으로 거기에 낙서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작은 꽃과 새부터 산과 강, 계절의 변화까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노래하는 영국 찬송가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 영국 코널의 투르로 대성당 찬양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생명, 지혜롭고 놀라운 모든 것, 주 하나님이 그 모두를 지으셨네. 피어나는 작은 꽃마다, 노래하는 작은 새마다, 그 빛나는 색을 주시고 그 작은 날개를 만드셨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스웨덴의 아침 찬송, 산들 사이의 아침, 모르건 멜란피엘렌 준비했어요. 가사는 산과 들 사이로 햇살이 번지고 시냇물과 새들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찬양이 되고 마침내 우리도 그 노래에 목소리를 보태어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웨덴 가수 미아 마리안네와 빅토리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홍이삭의 찬양 하나님의 세계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 투르로 대성당 찬양대 연주에 이어서 스웨덴의 아침 찬송, 산들 사이의 아침, 모르금 멜란 피엘렌. 스웨덴 가수 미아 마리안네와 빅토리아 합창단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자연 만물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04편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성우 손정화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10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류하나의 찬양이었고요. 칼 리가드 주니어의 합창곡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이길승의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은주님, 삼일절님, 황동현님, 고윤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미가님도 오셨네요. 러브레터님이 9월의 한 달도 오후에 비타민 같은 전주찬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행복한 한 달이었는데 10월에도 설렘으로 기대하며 함께할게요 하셨어요. 아, 10월에도 꼭꼭 함께해 주세요. 무장혜제님이 아쉽지만 9월을 보내야겠네요. 그래도 우리에겐 10월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빠르게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2026년이 아직 석 달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미루느라 못했던 것들 차차 하시면 되죠. 추억님이 이 시간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퇴근 시간이 가깝고 하루 일과 정리하는 시간이라서요. 오늘도 저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보냈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래도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최여사님은 위층에서 오늘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네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세상에 조금 당황했지만 오는 정 가는 정이라고 명절 선물 몇 가지 쇼핑백에 담아서 답례했습니다. 잘 지내면 좋겠죠. 최여사님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보통 떡 받고 말 텐데 답례품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시다니요. 1001번님은 어느덧 9월이 지나가네요. 가을이 되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더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평안히 쉬시길 기도드리며 오늘도 행복과 평안한 쉼을 주시는 전주찬 들으며 은혜로운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1001번님 뭔가 가을 되면 좀 센치해진다 할까요? 네, 뭔가 외롭기도 하고 또 어머니 생각도 더 나고 그럴 텐데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1001번님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10월도 새 힘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범사의 감사님은 정말 힘들었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적도 있었지만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언제 가나 했는데 내일이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발 하셨는데. 누구보다 벅찼던 9월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0월은 더욱 수월하게 무탈하게 지나갈 겁니다. 9월도 버티셨는데요. 응원 선물로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군산으로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결혼 전에 마지막

청년부 단기 선교에서 찬양팀장으로 섬기느라 하얗게 불태우셨다는 진성수님께도 닭갈비 선물 보내드립니다. 결혼도 미리 축하드려요. 둘둘육 둘번님이 이곡 보내주셨어요. 임재, 김형미의 곡으로 들려드려요.

조세피님이 보내주신 맨 레드먼의 더 파더송에 이어 오늘 끝곡 소마트리오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남는 구절을 만났을 때 밑줄을 긋자. 길을 가다가 멋진 풍경을 만나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사진을 찍습니다. 나중에 다시 꺼내보고 싶어서요. 마음에 남는 말을 만나면 밑줄을 긋습니다. 잊어버리기 아까워서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이 한 달을 돌아보면 밑줄을 긋고 싶은 순간들이 몇 개나 있으셨나요? 힘들었던 날도 있었겠죠. 그래도 기억하고 싶은 장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의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어두세요.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땅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독일의 영성 작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평생 예, 아멘 두 가지 응답만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우리에게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요.
1: 아멘.
2: 아멘입니다.
0: 네. 네.
2: 찬양 인도하면서도 사실 뭐 주님 사랑해요 많이 외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면 조금 모두 다 예, 아멘으로 대답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되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안 그러면 안 되나요? 왜 꼭 그래야만 하죠?
0: 왜요? 네. 왜요?
4: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는 입부터 나오고 예? 네? 자꾸 이렇게
0: 그런 예가 있었군요.
4: 나한테만 이러세요.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저희가 그 아무 때나 불순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을 원하시니까 순종이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래요.
4: 맞아요,
1: 그래서
4: 맞아요.
1: 우리 목사님들은 무조건 아멘이 되시나요?
5: 저는 정지민 자매, 예? 그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 다음에 노는 아니겠죠.

0: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이제 믿고 맡기자. 나 다 나한테 좋게 하시겠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요라는 대답은 감히 이제 겁이 나서 못 하겠는데 진짜 잠깐만요라는 고백을 하나님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네. 네. 네. 제 일정이 되나 보고요.
2: 네. 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는 순종의 은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김윤희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3: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건 누구의 시각이죠? 그렇죠? 나의 시각일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최고봉은 저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그 아들을 바쳐라?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죠.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 이율배반적이라고 결론 감히 내릴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이에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렸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내가 죽여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려니까 덜렁덜렁 가서 아들을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걸 합리화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사울왕이죠. 아말렉과 그 가축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와서 이게 왜 가축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토를 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죠. 사울이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 굴려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 말 듣는 게 덜 유익하다는 결론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가가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라예요. 사라는 사실 어느 여자가 다른 사람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하나님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드리고 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가가 따르죠. 이스마엘 족속은 다른 민족을 치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내 이스마엘 족속이랑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 때는 항상 완벽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가 생각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이게 어느 문맥에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문맥에서 나와요. 포로로 갔는데 그래도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야 다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니네가 포로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포로 생활.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나를 신뢰해줘.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 축복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쨌거나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막 포로에서 데리키고 뭐 이방에 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보상은 뭐였죠?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를 지극히 높여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보상이 따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아까 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누가 사랑 얘기했죠. 사랑하면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죠? 사랑하면 그러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종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순종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저 순종했습니다라면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가죠? 이제는 그걸 볼을 하나님한테 돌린다는 말을 쓰게 볼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토스해 주는 거죠. 패스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는 골을 넣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저희 골대가 아닌가? 골을 넣는 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잠깐만요, 네 하는 것보다 한번 순종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뢰한다면 순종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이 되죠? 기억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 7일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곱 바퀴를 돌라 그러죠.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려 보세요. 광야 40년을 헤매던 백성들이에요. 뭐 제대로 된 옷이 있겠어요?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에는 왕과 용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이겹성이었고 고대에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 위에 왕과 용사들 이렇게 보니까 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던 거지떼들이 할아버지 거지, 할머니 거지, 손자 거지 이렇게 해서 줄줄이 지금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저거 뭐 하는 짓들인가. 화살로 이렇게 쏠 수가 있으니까 아마 화살 거리 바깥으로 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큰 거리.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돈. 근데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이었거든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전쟁의 수행 명령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창피한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순종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계시적인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들을 위한 회개 기회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나가 어때요? 그냥 니느웨 성을 한 번만 슥 지나가면서 했는데도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요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매일 한 번씩 주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한 바퀴 돌고. 기생 라합이 그 두렵고 떨렸다면 다른 사람도 그 소문이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6일 하다가 제 7일은 어떻게 하죠?

0: 왜 일곱 바퀴를 돌까요? 7이면 완전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일곱 세일 동안에 회개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일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기회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그 돌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7일날 일곱 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고해서 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심판의 행위이지만 그것을 너희들과 동역하고 싶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발길과 너희들의 땀과 너희들의 순종이 내가 너희들에게 상으로 주고 싶은 이유이다. 상을 주고 싶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건수를 만들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뭐 지겹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응답이 더디면은 그냥 흐지부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며칠 있다가 하나님 주셨는데 오 재수 좋네 운이 좋네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원하는가 쉽게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까지 막 돌게 하고 너 정말 가나안 땅을 원하느냐 정말 너 약속의 땅을 사모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가를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뭐 했을까요? 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을까요? 7일을 위한 그 워밍업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다리에 근력을 키우고 생각해보세요.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안 맞을 정도의 큰 바깥의 원으로 이걸 하루에 일곱 번을 돌려면요 완전히 기진맥진이겠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너희들이 꼭 깨달아야 되겠다. 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니네 힘 다 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진액을 빼도록 일곱 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세상에 나팔을 불면 일곱 바퀴 도는 순간에 와 하고 뛰쳐 들어가라 그러면 무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와 소리를 질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게 고대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총리를 쓰기 위해서 완전히 진액을 빼놓잖아요. 형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인간의 희망을 완전히 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1: 아멘.
0: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대하며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0: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게 있다면 계산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계산.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빨리 머리에서 막 계산과 계획이 돌아가죠. 지금 이게 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주어진 재정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한 주어진 형편 속에서 이걸 하면 성공할지 말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고 또 순종을 명령하시죠. 할 수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함께 훅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기드온과 300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름 없는 가문에 자기 아버지마저도 하찮게 여겼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기드온을 주님이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때 기드온이 싸워야 했을 미디안 군의 이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네.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미디안 군의 숫자는 셀 수 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런 군대와 기드온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과 함께한 군대의 규모를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싸우려고 모여진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던 거죠. 이 숫자도 큰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미디안 군에 비하면 작은 숫자였을 거예요. 전쟁은 다다익선입니다.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일단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만 명이 남았는데 이 만 명 가지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사실 우리가 남 얘기지만 그냥 읽고 결론을 우리가 알아서 그냥 별 긴장감 없이 읽지만, 기드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2만 2천 명 간 것만으로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것도 아직 많다고 하시면 어떡하시나. 도무지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만 명도 많다고 하셔서 돌려보내서 남은 인원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300명이었어요. 지금 숫자도 셀 수 없는 무한의 군대를 301명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을 기드온은 마주했죠.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결국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기드온은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301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렵고 계산이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 같이 준비를 했던 제 친구 중에 집안 형편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드럼을 연주했던 친구기 때문에 저희의 사역에 꼭 필요했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선교비를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아무리 알바를 막 뛰어도 선교금을 내야 되는 그 시점까지는 도무지 이제 마련이 안 될 것 같아서 본인은 아무래도 좀 사역을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재정을 채워주실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 성격 큰일 났다. 이 친구 가서 같이 연주해야 되는데 사고도 났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도무지 이거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큰 사고였지만 이 친구의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사고가 크다 보니까 그 이제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비, 입원비, 위로금, 뭐 위자료 막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걸 처리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딱 그 돈이 선교 재정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같이 가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래도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인간의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서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주님이 명령하신 게 분명하시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앞에서 어려운 순종 앞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뜨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계산이 서지 않지만 그때 순종할 때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순종하며 뭔가 좀 빼앗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 입장에서 계산을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유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반성했어요.
3: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보다는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 그쵸.
3: 때로는 와 진짜 막 그 매콤하게 예, 무섭게 이렇게 대하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부드럽게 각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목사님. 예, 우리 김윤희 목사님 한번 어떠신지 한번.
4: 네. 우리가 은근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된 자들은 그렇게 애들한테 순종을 강요하지 않나. 엄마 말 좀 들어라. 그죠?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걸로 그냥 입을 달고 살면서 하나님한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야속하게 하는 것도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몇 가지만 하다가 지치면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초적 불순종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하와죠. 하와가 참 이상한 게 3장 6절에 가면요. 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3장 6절로 가면 그 문장을 보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무는 그 많은 실과 중에서 이때까지 안 봤다는 거예요.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아, 그 말이 쏙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여리고선 전쟁에 이제 그 후기가 있습니다. 이제 잘 치렀어요 전쟁을. 너무 멋진 전쟁이죠. 전쟁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간이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물건을 훔친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상징적으로 하나님도 너무나 이거를 완벽하게 순수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건 나한테 다 맞춰. 그 상징적인 거죠. 근데 아간이 거기 뭐 외투 명품 옷 하나 금덩어리 뭐 이런 거 은 뭐 이런 걸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어요.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전체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온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아간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거 다 가져. 한 발자국만 기다렸다며. 다 하고 승리도 하고 36명의 딸린 가족을 생각해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인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또 그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속여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하고는 화친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족

0: 족속만 안 되는 거예요, 화친이. 그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죠. 그때 기본 족속이 수식을 듣고 속여요. 막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오느라고 옷도 다 헐었고, 뭐 빵도 다 낡았고, 곰팡이 쓸고. 그래서 속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속을 수 있죠.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보이스피싱도 우리 얼마나 요새 힘든데. 근데 그,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보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게 나와요.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군대적 위험이 처했을 때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을 또 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약 조건이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순종은 신뢰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못하는 건 하나님을 말로는, 아까 그 말 너무 잘하셨어. 사랑하고 뭐 주님 어때요? 하지만 100%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거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거기서 뭐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의 그런 어떤 방정식인 것 같아요.
1: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자유의지와 이성을 지닌 존재인 이상 명령 앞에서는 계산을 먼저 하게 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종윤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계산하면 순종은 아예 어려운 건가요?
2: 이제 이 순종이란 주제 앞에 이 계산도 좋은 계산이 있고 나쁜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을 다짐하고 순종의 과정 중에는 또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단기 선교 얘기를 했는데, 뭐 단기 선교를 다 준비해 보시고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팀은 다 단기 선교에 관련된 예산안이 있고요. 그 단기 선교팀에는 항상 회계 담당자가 세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막 돈도 펑펑 쓰고 뭐 계획 없이 뭐 진행하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진행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자유의 의지를 따라서 하는 그런 순종을 위한 계산은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머뭇거리는 과정 중에 하는 계산은 거의 여지없이 그 순종의 길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 중에 혹은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서 어떤 헌금이나 헌신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만큼을 헌금해 보겠습니다. 탁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순종하면 좋은데 그러고서 이제 헌금을 내기 전까지 자꾸 이제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 계산이 들어와요. 그럼 갑자기 뭐에 써야 될 상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왜 또 그때 마치 우리 아이가 아픈 거죠? 막 이렇게 되면 조금씩 그 작정했던 헌금보다 헌금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결단해놓고 계산하고 생각했더니 더 드려야겠어 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거나 어디에 우리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모입시다 라고 할 때 딱 이렇게 도전받아서 첫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 저 예배는 내가 꼭 가야겠다. 저 간증을 들으러 꼭 가야겠다. 아니면 저기 섬김의 자리를 꼭 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날이 오기까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그날 뭐가 찾아오냐면, 이건 신학적인 표현 아닙니다만, 꼭 취소 마귀가 찾아와요. 꼭 취소하고 싶어져. 아무래도 내가 바빠서 못 갈 것 같고, 아무래도 거기 가면 별로 내가 피곤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취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다짐하고 머뭇거리는 중에는 가급적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수학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잘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했고 이제 계산에 바빠서 진짜 배워야 할 하나님을 못 봤다면, 이제는 오늘 배워서 그 부분을 순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례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신앙인으로서는 전도와 이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요 부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조금 더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0: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세 계명으로 딱 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은 이 시대에 흐름이 안 맞거든요. 되게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지금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주 법적으로 뭐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잡혀갈 정도로. 그런 시대에 주님의 명령은 명확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이 지상 명령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은 아마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충돌이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 일 해줄게. 보세요. 만약 회사의 회장님이 야 내가 네 일 해줄게. 너는 내 일 해줄래?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겠다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질구질한 작은 일에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고 뭐 복수하는 거라든지 뭐 돈 버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너는 훌륭한 일에 나는 굳은 일 할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진돗개 전도왕인가 뭐 이런 분이 전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뒤에서 차가 그냥 쿵 부닥쳤다 그러면 오일칸이 잘 됐다. 지금 전도할 믿기 하나 물렸구나. 한 마리 잡혔구나. 그리고 나가서 안 다치셨냐고. 괜찮으시냐고.
1: 내가 다쳤는데.
0: 이거 반반 원래 부닥친 거 있는 건 괜찮다고. 응?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그래도 명함이라 선생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리겠다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은 그분이 너무 감동을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요새 막
1: 그쵸.
0: 그 닭싸움 하듯이 달아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그렇게 부닥친 사람이 뭐 그 미국의 엄청난 디자인 회사의 부회장인데 한국의 대표부를 만들려고 오신 분인데 직업이 뭔지 알아보니까 뭐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걸 다 맡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관심이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권력 쟁취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계산하려면 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내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니까 무조건 더 순종하는 게 지상 명령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를 들면 해주실 것 같아요.
1: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겁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 얼마나 멋진 은혜를 주시려고 나한테 이러시나라는 생각으로 하면 순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종편 돌발 질문도 어떤 은혜를 또 퍼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실까요?
2: 이번 또 돌발 질문 또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하거든요. 제가 깔고 앉아있어가지고
0: 우리가 꼭 그 학생 같아.
1: 핸드폰
3: 나요.
1: 핸드폰 걷어가고
2: 질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는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쳤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1: 하나
2: 한 분씩 들으세요.
1: 셋, 네.
0: 있었다.
2: 있었다.
0: 있었다. 기억이 안 난다.
2: 있었다 기억이 안 난다. 우리 김인 목사님
4: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저도 잘 안 나요.
5: 있었다부터. 네.
2: 정확히 있었다만 하신. 네.
1: 약간 청문회 분위기예요. 기억이 안 난다 하시니까.
2: 진짜 청문회 분위기.
3: 청문회 분위기.
5: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분 계셔서. 네. 어쨌든.

0: 저도 사실 기억을 잘 안 납니다만 너무 많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전도 얘기를 하셔서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저도 삶을 살면서 아 저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 구체적으로 막 어떤 상황이었다면 제가 저도 이렇게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순간이 몇 번 몇 번 있을 때마다 주저했던 것 같아요. 괜히 부끄럽기도 했고 혼자 또 머리로 계산한 거죠. 아,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갑자기 하면 무례한 거 아닐까. 네, 괜한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던 기억이 나네요. 네.
1: 혹시 생각이 나셨으면
2: 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네에 아주 그 사납고 뭐 무례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겠네.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로 바꾸시니까 오히려 저 포악한 성격이 복음 증거자로 위대하게 쓰임할지 몰라.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피해가 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을 거야.
1: 너무 여러 가지
2: 못 받으면 나도 힘들 계산이... 거야. 근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요나 진행... 같은 이럴 때.
1: 그렇죠? 아직 진행 중.
3: 네, 요나 요나... 얘기 되니까 저도 위로가 되네요. 네. 저도 있어요. 네. 그렇죠.
4: 저는, 일단은, 대학교 때, 그 이전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대학교 때부터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일에는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거는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잘 자란 일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뭐 내 뜻대로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전도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많이 전도를 하고 했는데 아까 이제 그런 부딪혔는데도 전도의 기회를 삼고 정말 그럴 수 있었는데 않았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저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이제 덜 하는 그런 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5: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순종부터 한 적이 있다 없다.
2: 있다.
5: 있다. 있다. 우리 김인희 목사님
4: 분명히 있을 거예요.
5: 분명히
4: 아 있어요, 있죠.
1: 네,
0: 있습니다.
5: 그러면 또 언제 왜 순종하셨고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이게 돌발 질문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들도 네. 생각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4: 저는 네. 그러니까 그 굵직굵직한 순간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인생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럴 때는 다 거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는 거였죠. 그때 저는 한국에 오기를 진짜 원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그 선교 자원으로 단기든 장기든 갈 사람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떤 그 대회에 가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거를 딱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라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미 미국이 선교지 아니에요? 그거가 제 핑계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해갖고 진짜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갔지만 갔어요. 근데 그게 제 일생일 때 최대로 잘한 결정이 됐어요. 너무나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고생은 좀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1: 박 목사님도 한번 간증하셨던 것 같아요.
4: 둘이 네.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어요. 네.
0: 저 생각났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거 뭐 불순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올포원 와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이제 힘든 목회 이제 딱 목사 안수를 받고 어린 목사였을 때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주실 때
2: 지금도 어려워요. 네.
0: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때. 더 어려웠는데 그때 여러 자리에서 참 목회도 힘들고 그러고 힘든데 덜컥 셋째가 생긴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요?
1: 셋째 엄마 아니
0: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정말 저희 계획하지 않았고 이 상황 이런 지금 저희들 재정 상황이나 또 사역의 상황 속에 셋째까지 너무 순종하기 힘든
2: 자기가 저주를 하나도 억울하시는데
0: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예상치도 않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돌이켜 보면 셋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아름답게 풀려져가는 상황들이 많았고 저희 식구가 5인 가족이란 이유로 이제 긍휼을 입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셋째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 그 막내 보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6: 복덩이
0: 얘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6: 그러니까요
4: 그 네. 해명할 기회를 분장실에서 디테일하게
7: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8: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이제 정말 재밌게 하고 아주 아 뭐 큰 교회에서 뭐 700명이 넘는 청년들 뭐 2000명이 넘는 교우들과 함께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노예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이고 지금 이미 너무 성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거의 10달 동안에 10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순종 안 할래? 그러시는 느낌.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 없이 내려놔야 되는 것을 매달 하나씩을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주셔서 이유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이 그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구나. 왜 그랬는지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제 생애 지금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유하게 보여줄 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상식 이상의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6: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만큼이니까 네. 하나님의 이만한 그릇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 들고요. 순종할 때 오는 은혜가 있다는 걸 또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뜻을 지금 품고 계시겠어요.
9: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불순종의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순종의 원칙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시는지 그 팁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우리 성도님들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순종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막 하는 게, 마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를 꼭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환상을 봤는데도 인정했다. 근데 영어에 보면 conclude 그거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환상을 봤지만 이 의미를 같이 기도하거나 의논하거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아 그리로 가라 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해야 되지? 말씀의 원리에 맞나? 이게 전도 뭐 하나님 왕국 확장 이런 거에 연결이 되나?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기가 아픈데 막 조상의 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는 넋을 낳았지 아빠는 애만 돌봐야 되는데 엄마까지 돌봐야 돼. 엄마가 막 넋을 놓고 막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 잘 알아시는 분인데 네 조상의 죄 때문에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조상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드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돌봐야 되고 가족 다른 식구들을 안심시키고 괜찮아 하나님 돌보실까 이렇게 해야 될 지경에 엄마가 막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정말 그게 원인이라면 근데 그렇게 그건 또 말씀의 원리에도 어긋나요. 자기 죄는 자기가 그쵸. 책임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조상의 여러분 조상의 죄 다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조상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라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고 말씀대로 해주실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이게 아 하나님 뜻이야 사도 바울처럼 맞아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해서 막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8: 맞아요.

0: 저는 이제 뭐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나귀 신학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가실 때 나귀는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절대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대주제이시고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것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나귀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근데 그 길이 어디일지 어느 방향일지는 모르지만
1: 나귀가 알 필요가 없죠.
0: 순간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너무 명료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 매일 작은 명령, 명료한 성경 읽고 큐티할 때마다 느끼는 또 설교한 그 내용, 그걸 순종만 해도요.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짜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훌륭하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귀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내려오라면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내 주인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세상 계산 안 하고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순종을 머뭇거리는 게 이제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 그 생각에 저도 하나에게 기준을 세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나에게 용납하신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싶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좀 행동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같은 결의 질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머뭇거리셨을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근데 김윤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건강하고 또 재빨리 되어지려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항상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흐르고 있어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의 분이셨어가 내 안에 좀 가득하면 어떤 순종에 대한 주제 결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빨리빨리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1: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볼 수 있는 한계에서 조금 우물 밖에 이렇게 내다볼 만한 시야가 좀 열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린 시야만큼 순종이 주는 기회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다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끝 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쳐보도록 하죠.
3: 기회 주실 때 순종하는 순전한 종들로
4: 하나 되는 시간 올봄.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하루는 느린데 한 달은 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와 진짜 9월 한 달은 정말 눈 몇 번 깜빡인 것 같은데 진짜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 그죠? 추석 연휴가 또 끼어 있어서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한 달 9월 열심히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으세요? 손에 잡히지 않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심각하게 보내기보다는 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쵸? 좋은 날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 한 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애쓴 나 자신, 우리 서로서로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9월을 잘 마무리하고요. 또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10월로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우.

2026년 9월 30일, 어떻게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황혜정, 김정혜, 강성민, YBK 함께 부른 그냥 웃어요.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와, 9월 시작됐어요. 드디어 가을이 이제 오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야, 벌써 이제 월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또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오늘 잘 우리 마무리하고, 10월로 잘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참 그냥 고마웠어요. 저는 고마운 달 9월. 왜냐하면 이제 올 여름이 뭐 너무 더웠으니까. 예. 진짜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더웠으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가을. 예. 얼마나 우리 기다

진짜 가을 단풍잎 물들고 낙엽 치고 또 이런 10월 다가올 텐데 아 9월은 저에게 참 고마운 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여사님께서 아니 벌써 10월이라니 앞으로는 더 날이 순삭순삭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찌 성탄절도 다가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10월부터는 어떤 그 시간의 가속도, 체감 가속도 이런 게 붙을 것 같긴 해요. 예. 가을은 원래 뭐 누리기에 짧으니까 금방 또 지나갈 테고 어찌저찌 우당탕탕 하다 보면 막 첫눈 오고 겨울 시즌 되고 막 백화점 같은 데는 일찌감치 또막 겨울로 막그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예. 아.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가을, 10월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누려야겠고. 그쵸? 예. 우리 7280번님 생일이셨다고요?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0005번님은 훈디 SNS에서 봤는데요. 8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늙크크도 아니래요. 그냥 늙은이래요. 철푸덕. 저기요? 아, 늙크크 뭐 영크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한살한살그뭐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익어가는 거예요. 예. 더 성숙해지는 거고 저는 뭐 좋습니다. 20대로 돌아갈래?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 아니요라고 할것 같아. 예. 20대 때 너무 좀아 좋긴 했는데. 아, 또 어떤 그 번민과 미래에 대한 그 고민, 불확실성 이런 게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대 때 좋았던 추억도 있지만 아무튼 그럴 수, 전 지금이 좋아요. 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혜영 작가랑 탁 방송 전에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샤시 가족들과 이렇게 아침을 열고 같이 예, 뭐 소소한 일상 나누고 때로 TMI 뭐 이런 것도 전하고 좋은 곡들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나무그늘님 여름 좋아하는 훈디가 9월이 감사했다 하니 올 여름이 진짜 얼마나 더웠을지 감도 안 옵니다라고 하죠. 그쵸. 저 여름 좋아하고 그 정월대보름 때 내더위 사가라 그거 할때 저한테 팔라고 저는 할 정도로 더위에 좀 강한 여름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아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못하게 내 더위 사가세 이거 못하게 내가 사갈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 아무튼 9월은 고마운 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 9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근님도 맞네요. 열매달 9월아 고마웠어 안녕 남기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나에게서 9월은 뭐 어떤 달이었는지 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하호호님, 일본 동경은 35일째 비 내려요. 라고. 아, 그래요? 가을 장마가 꽤 길어지네요. 어떻게 35일 연속 비가 오지? 우기인가? 감기 조심하십시오. 플루트님께서 아침 준비하면서 그릇 두 개를 쨍그랑 깨뜨렸어요. 기분이 좀 그랬는데 첫곡 너무 좋네요. 행운이 오길 바라면서 라고 남기셨는데 안 다치셨죠? 그럼 됐어요. 예. 아끼는 그릇이었어요? 아, 그래요. 강승민의 날마다 그리고 백하슬기 감사송 레게 버전

컬리 패밀리 이종희 감사드려요 들었고요. 백하슬기의 감사송 강승민 날마다까지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이 제법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아영리맘님도 와주셨고 우리 멋진 아들맘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요. 고마워요 하셨고 우리 스리할매님 손주 우리 박예온 등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살인데 예온이 사랑한다고 소개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네요. 아 유치원 가는구나. 예원아 잘 갔다 와. 우리 까부리써님께서도 와주셨고 닉네임 동생님 예 출첵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9월 30일 월말이고 하니 시간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누면 어떨까. 깜짝 이벤트 예 오늘 좀 먹거리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시간 진짜 잘 간다. 있잖아요. 그럴 때. 예.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너무 순삭이야.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다 하는 그럴 때가 있고 반대로 아 이 시간 너무 안 가네 진짜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예.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실 텐데 그 얘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니까 시간 잘 갈 때는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막 대화 수다 떨 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예, 해가 졌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딱 아, 10분만 봐야지 하고 연 뭐 유튜브나 SNS 몇 시간째 보고 있을 때 있죠. 예, 푹 빠지게 되고 또 여행지에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며 돌아다닐 땐 시간이 진짜 아깝죠. 너무 빨리 가. 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역시 그렇겠고요. 예. 그 스마트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시더라고요. 예. 반대로 시간이 너무 안 갈 때는 뭐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번호표 뽑고 내 차례 기다릴 때 아 시간이 안 가죠. 또 아 회의 길어질 때 아 이거 진짜 지루한 회의가 계속 예, 이어질 때 그때 좀 힘들고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생각이 들죠. 예. 또 누군가의 답장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등등등등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잘갈 때, 너 너무 안갈 때, 예, 체감상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말머리로 시간 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오늘은 맥도날드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 20분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좀 아침에 이런 거 드시면 또 든든하잖아요. 맥도날드의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 시간 달고 이런 거할땐 시간이 정말 잘 가더라. 반대로 아 너무 이런 걸 때는 시간이 안 가더라. 시간과 관련된 나의 어떤 경험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20분께 맥도날드 맥머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곡 듣는 동안 사연 받을게요.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내리 시간은 흐르죠.

내리 시간은 흐르죠였고요. 앞서 라희 하나님의 시간표 always까지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 곧간 대 이제 개방했습니다. 우리 샬시 가족께 좀 허기를 달래드리는 맥도날드 맥머핀 세트 20분께 드리려고 오늘 토크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런 거할때 시간 진짜 잘 가더라. 반대로 너무 안 가더라. 우리 샬시 가족분들 많이 지금 사연 주셨는데, 예, 이제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서 우리 선유님께서 시간, 아 잠이 안 온다 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새 띠리리리 띠리리 알람 울려. 아 이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하고 띠리리릿. 야, 이거는 건강한 거죠, 이거는. 예, 그만큼 어떤 잠의 질이 좋다. 숙면을 취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아침이다. 이거는 뭐 잠을 설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그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냈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들었다. 아, 이거면 뿌듯한 거죠, 이거는. 아, 좋습니다, 진짜. 예. 우리 선유님께 맥머핀 세트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CDER님, 시더라고 읽어야 되나? 시더? 예. 창희님께서 저는요,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전화가 없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면 그거 알아보느라 시간이 후딱 금방 잘 갑니다. 크크크 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화가 오는 게 좋으세요? 안 오는 게 좋으세요? 예. 가끔 좀 진짜 진상 고객도 있잖아요. 좀 불친절한 그런. 예. 아무튼 아, 그쵸. 이게 어떤 그 상황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긴박한 상황 되면 뭐 여유가 어딨어요. 그냥 그 해결하려고 막 뛰다 보면 시간이 야,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게 이렇게 딱가 있죠. 예. 이게 좋을 때도 있어요, 진짜. 군대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냥 무료하게 있으면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뭔가 어떤, 뭐, 일거리가 생기거나 프로젝트를 하면 또 시간은 잘 가니까. 그래, 우리 CDR님께도, 시더님께도 맥머핀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7666님께서, 훈디,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 8시간은, 계속 시계 보면서, 언제 쉬지? 그 시간만 딱 기다리거든요. 근데 퇴근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유유.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직장인, 우리 샐러리맨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어디에서 보내느냐, 직장에서 보내느냐, 퇴근 후에 보내느냐. 이건 진짜 뭐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딱인 거죠. 퇴근 후의 시간이 진짜 한 체감상 1.7배는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예. 그렇죠. 감사 또 감사님. 70 훌쩍 넘으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요. 내 자식 크는 거 보느라 부모님이 점점 작아지시는 모습은 못본 거죠.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요즘입니다. 라고 우리 감사 또 감사님 와주셨는데, 그쵸. 예. 우리 부모님 이제 한해한해 흰머리는 늘어가고 주름은 더 이제 깊어지시고 그리고 더 약간 허리도 굽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희 엄마도 진짜 굉장히 건치 치열도 굉장히 고르고 아 그걸 이제 엄마의 어떤 그 자부심 예 내가 오복이 있지 그 치아 건강은 내가 좋지 그랬는데 이제 잇몸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니까 치열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가지런하게 놨던 치아가 이제 막 조금씩 조금씩 삐뚤빼뚤 되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잇몸도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걸 또 느낍니다. 예.

진짜 시간을 붙잡고 싶죠. 예. 그러면 붙잡을 수는 없으니 가는 시간 예, 후회 없도록 잘 또 해드려야겠죠. 우리 감사 또 감사님께 맥머핀 세트 보내드립니다. 예. 희민희승맘님. 예. 희민희승맘님. 1년에 한 번 만나는 딸을 기다리는 시간. 매년 12월에 오슬로에 살고 있는 딸이 한국으로 옵니다. 귀국 날짜까지 아직 두 달 반 남았는데 보고픈 딸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아, 이거야말로 진짜 기다릴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지만 딸이 오면 너무 빨리 가죠. 예. 얼마나 한국에 머물까요? 하고 싶은 거 딸과 함께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놓으셨다가 하나하나 예, 지워가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희민 희승맘님께도 맥머핀 세트 드립니다. 예. 아, 진짜 많은 분들 사연을 주셨는데 20분께 저희가 챙겨서 맥머핀 세트 드릴 텐데요. 사연에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혜영 작가가 사연 다 꼼꼼히 챙긴 다음에 남은 한 12, 13분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겠고요. 곳간이 채워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감할게요.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0: 윤상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었고요. 시와 그림의 실패의 용기, 김동욱 금을 만드는 시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데이비드님께서 요즘 그 힐링 보이스를 잘 보고 있는데요. 와,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근희 씨도, 많은 반향을 또 일으켰고, 초롬 씨도 나온다고 하고, 임성규 씨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흥행 잘 돼서, 또 CCM 씬에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또 약간 축제의 자리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부 끝곡 연평한 피처링 장근희 주의 은혜. 2부에서 뵙죠.
1: 평범했던 일상이 어그로

0: 200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새해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럼 속이거나 속지 말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정당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말게 하소서. 결국은 스스로를 속여 내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일터와 동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들을 대접하게 하소서.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데이빗 쿠, 구현모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수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온맘다해님 도와주셨고, 시간을 착각했어요. 훈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니 2부가 시작되는 걸 깜빡. 에. 아, 끝난 줄 알으셨어요? 그럼 한 시간 더 누릴 수 있겠네. 예. 그쵸. 이게 바로 럭키비키인 거죠. 잊고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더 해. 이게 바로 럭키비키입니다. 예. 조이님은 9월도 이제 마지막 날. 가장 빨리 지나간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 결혼 기념일 있었지. 큰아들의 군대 수료식 있었지. 둘째 생일에 추석에. 예. 예, 선선한 가을 바람 불어오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계절. 우리 조이님도 와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걸 실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9월 한 달 고마웠고요.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찰씨. 예. 행복한 수설아님은, 와, 2026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10월, 11월, 12월. 며칠 전에 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남은 2026년을 알차게 보내려고 100일 다이어리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던데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간 건지. 저는 매년 다이어리 연초에만 열심히 쓰다가 중간에는 텅텅 비었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좀 써봐야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아, 그러네. 그럼 100일이 채 안 남은 거네요, 이제. 그죠? 90 몇, 두 자릿수로 떨어졌네. 2026년 남은 날들. 두 자릿수입니다, 이제. 예. 와.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저는 그 회사에서 주는 그 탁상용 달력 있잖아요. 벽걸이 달력 말고 탁상용 달력을 이제 다이어리처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일정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죠. 적거든요. 이제 회사일은 뭐 빨간색. 예. 그리고 뭐 외부 일정은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고 집안 대소사는 뭐 초록색.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한 달을 딱 보내는 거죠. 그렇게 적힌 그 다이어리를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새해가 되면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쿨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 일정에 담긴 다이어리를 그냥 바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버리게 돼요. 매년 약간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탕색이 부르는 이 곡 함께 들을게요. 맑은 햇살 아래.

포유 감사해요 였고요. 이무아의 포도나무, 바탕색, 맑은 햇살 아래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햇살님께서 와 훈디 말에 완전 공감. 저도 회사에서 매년 쓰는 책상 그 달력을 못 버리고, 그쵸, 이건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고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지나갔음에도 야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정년 퇴직할 때 그때 다 정리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야 이거는 정년 퇴직할 때 집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도 사실 그 몇 년 쓰면 이제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기록들도 날아가게 마련이고, 예, 뭐 클라우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매년. 근데 내 어떤 그 손길이 그 남겨진 그 다이어리 이거는 나중에 그 꺼내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일 있었구나. 뭐 굉장히 나중에 돌아볼 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부피가 크지 않다면 이거를 이렇게 잘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이미 올해부터 해볼까? 올해부터 모아볼까? 예. 권진숙님, 방학이 아니면 듣기 어려운 샬롬 CCM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은 학생들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관, 아 그렇군요. 즉 소풍 간단 말이죠.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하, 이래서 가을이 좋아. 가을은 이런 그 체험학습 있잖아요. 예, 현장학습. 소풍도 가고. 예.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딱 트인 곳으로 가셨겠죠? 예. 그래요. 오늘 사진도 잘 많이 찍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소풍 이 곡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장수정님께서, 아이고 저희 딸 16살 이제 고1인데 교우와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서 외로움을 호소해요. 예. 딸을 위해서 이 곡 신청합니다. 요괴뱃의 노래 청하셔서 저도 예 토닥토닥 마음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선의 소풍 그리고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

너무 맑은 눈초리다. 온갖 죄는 드러날 듯. 부끄러워. 나는 숨고 싶어. 허영자 시인의 시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저 맑은 눈초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눈초리라면 우리 몸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을 하늘보다 맑은 주님의 눈초리는 정죄가 아닌 한없는 사랑의 눈길입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흔히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생각나 통곡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달게 울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초리는 한없는 긍휼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팔아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니. 그런 주님의 시선과 맞닿는 순간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같은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타임의 실로암 들었고요. 서동석 그 사랑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한재웅 목사님의 칼럼 맑은 눈초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쵸 사랑의 눈길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 눈길과 마주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회복되는 그런 또 시간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했고요. 감사와 은총님께서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양평에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청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그 청록색의 달걀 모양 교회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부르고 홀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교회 투어인가요? 예. 이것도 되게 좋다. 친구와 함께. 예. 그 예배당 외관, 그 건물 디자인이 예쁜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또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예. 가면 좀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긴 해요. 닉네임 청춘님, 오늘은 제 짝꿍 생일입니다. 선종현. 아침 일찍 밥하고 어젯밤에 끓여둔 미역국, 소고기 볶고 부지런 좀 떨고 함께 아침 먹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어하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선종현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 그래요. 요즘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예, 이렇게 사랑하는 또 아내의 생일상을 함께 받으면서 미역국 먹고 소고기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러빔에 가득할 거야.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민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홈워십 하늘 산책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 묵상이라는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하워드 켈리 박사도 성경의 처방대로 했을 때

0: 단 한 사람도 치료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절실한 고백을 했다. 정신건강을 위한 최고의 명약인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시편 23편은 정신건강의 명약에 나오는 글입니다.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기와 달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 329장 찬송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467장을 이현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바디묘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와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합창단의 곡, 이어서 420장 너 성결키 위해 김의배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숙이 부른 예수 말씀하시기를 들으시고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박운성님, 오늘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청해 주셨네요. 상진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을 경외하는 제 마음에 혹여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원찬님 반갑습니다. 레인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프리지아님께서는 일터로 반찬 가게로 주님 은혜로 오늘도 지낼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늘 저희 단체에서 파주로 장애인분들 모시고 힐링 숲 체험하러 갑니다. 저는 휠체어 담당이라 한 분을 계속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몸은 고되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분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숲 체험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비 소식 있는데 모두 안전한 여행 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힐링의 숲 체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비켜갈 거라고 믿어봅니다. 꿈을 쫓는 돈키호테님, 폐업과 찾아온 경제난 속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각자 최선을 다해준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선에 충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지선의 충만, 손경민의 곡이죠. 한반도 26님께서도 손경민의 은혜를 정해주셨는데 오늘은 충만 함께 할게요. 지선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주님여 이 손을 청해 주셨는데 역시 신혜숙님께서도 주님여 이 손을 청해 주셨습니다. 조준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송기철이 부른 비둘기같이 온유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숙희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라고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시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머니의 최애찬송 보내드립니다. 김동연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큰빛 남성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30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높은 곳, 최고 부자, 가장 빠른 것, 가장 아름다운 곳 등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할 때 우리 자신은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서로를 해치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되어 주변을 전염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을 높이고 세워주며 협력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높아지려 하면 마음의 천국은 무너지게 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높아지려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낮아짐의 삶, 서로를 높여주는 삶을 통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김성길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서울 모태탑창단의 성가 전해드리고요. 조수진의 음성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교님, 주님 새로운 직장에 나가는 첫날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이직하셨나 봅니다. 새로운 직장에 새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또 행복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663번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오늘도 CBS로 하루 시작합니다. 쉐레퐁듀님께서는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힘을 주세요 하고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노원태풍님께서도 역시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서혜란님, 이게 얼마만인가요? 정말 반갑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아 그러셨구나, 늘 듣고 계셨구나 하면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64번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9월 29일 엄마와의 이별 1일차, 9월 25일 추석날 맞이하는 오전에 2시 반쯤 엄마와 밤을 보내며 긴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밤 마지막 숨을 놓으셨어요. 사람들 좋아하시던 엄마,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수원으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셨네요. 엄마와의 흔적이 많은 집, 많은 밤을 아파하며 앉아서 고통하시던 침대, 가만히 밖을 보시던 소파,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주십시오.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쓰셨던 문자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신 게 참 좋으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천 후 이 새벽 시간이 더욱더 그리움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주님과 함께 하실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힘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손영지의 마음 이상 환자를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꿈이 있는 자유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세상을 안 볼 것처럼 자신 안에 꼭꼭 칩거해 있을 때, 그 최초의 외출이 단구동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으신 따슨 밥과 배추 속댓국을 눈물 범벅으로 아귀아귀 먹게 하신 선생님의 사랑인지 우격다짐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선생님이 제 등을 떠미시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지더이다.

박완서의 고 박경리 선생의 추억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등을 밀어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0: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 목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이런 글을 함께 주셨어요. AI로 프로그램 개발한 게 오류가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어 오늘 다시 도전해보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하신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해 주셨어요. 황정관 트리오의 찬양 김일교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라.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축복이 할배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하늘로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

0: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고 뜨거웠던 계절은 조금씩 물러나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때인데요. 자연은 이렇게 때가 되면 빛과 어둠의 균형을 조용히 맞춰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균형이 필요하죠. 애쓰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말하는 시간만큼 듣는 시간도, 붙잡는 마음만큼 내려놓는 마음도 필요하니까요. 오늘 밤엔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조용한 균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김수진의 음성으로 오늘 밤 난 발라드 버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발라드가 듣기 편안한 것 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주님 주신 이 가을을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이 추분이 아닙니다. 9월 23일에 전해드려야 할 내용을 오늘 또 전해드렸네요. 어머, 이런 실수를. 지금 오늘이 추분이요? 라고 7595님께서 바로 정정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모두 가을을 충분히 느끼는 9월의 마지막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네, 빵집의 그래 가을이다. 올가을에는 처음 선곡을 해봤네요. 9월 마지막 날에 이윤화의 내려놓음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 가을이다. 중간 가사에 훌훌 이제 털어버리고 여행지기님께서 9월 훌훌 털어버리고 10월 멋지게 시작해요. 9월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멋지게 9월 23일이 추분이었는데 제가 시간을 돌리고 싶었나 봐요. 아니 오늘 너무 아무렇지 않게 9월 23일 인사를 이렇게 드려서 어머 죄송해요. 녹음 방송인 줄 아셨다고 방송 들으시다가 깜놀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어머 정말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지 오늘 추분인가?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어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려버렸네요. 자, 9월 마지막 인사 많이들 해주고 계세요. 레이나 차님도 9월의 마지막 밤 찬양으로 함께해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오기님 광주에서 출석입니다. 내일 10월이네요. 금방이네요. 하셨어요. 가로피리님 내일 체육대회라 홀가분한 퇴근길 야자 감도 끝내고 퇴근하면서 출석하신다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망이님 교대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새벽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야곰님도 9월 즐거운 마지막 밤 하시는 모든 일 행운이 넘치시 기를 기도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자,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청곡으로

In his 뭐요? 그 신청 In his days 오늘 왜 이러나요? 정승아님께서 써주셨는데 In his days가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아직 저희 음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In his time이라는 조수아 씨의 곡으로 대신하려고 하고요. 찾아보니까 In his love라는 진 사역자의 곡도 있는데 이 곡도 참 좋더라고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91님께서 수족구 후유증을 잘 이겨낸 우리 손주 만나셨다고 작은의 내외랑 손주가 다녀가셨다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운전하고 집까지 간다 해서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안 놓였는데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마음이죠 하시며 9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10월도 잘 맞이하시길 추분 지난 수요일이었네요. 콕 집어서 맞아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자녀 돌보심 엄마 엄마 사랑 하나로 써주셨는데 오늘은 너무 염려 말아라 돌보심으로 사랑 이야기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사랑 이야기가 부른 돌보심, 부제목이 너무 염려 말아라 였습니다. 진의 In His Love, 조수아의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만나러 오신 요셉님께서요. 지난 23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받은 요셉입니다. 5시간에 거친 난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회복하면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전 오후 2시간씩 재활하는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김원영의 CCN 캠프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사연 주셨는데 바람내음님께서 요셉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응원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748님께서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하시며 명절 연휴 보내러 친정 부산 내려갔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으로 119에 실려 2박 3일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감사하게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돌아보게 하시고 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연 주셨어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하신 하하호호님, LA 감사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은혜 충만입니다. 사경회 마지막에 부른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박정호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소명을 요셉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소명 찬양이 굉장히 여러 찬양 가수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버전으로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살짝 기다려보려고요. 혹시 요셉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소명 부른 찬양사역자 이름도 알 수 있다면 원하시는 곡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찬양에 이어서 신효 선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찬양 신청곡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곡도 역시 신청하신 분 계신데요. 누가 신청하셨냐면 루호보님께서 9월의 마지막 밤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다고 처음 느낀 밤이에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기쁜 10월 시작하세요 하시며 청하신 곡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신효선의 찬양, 또 앞서 박종호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렸어요. 요셉님,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와 진짜 제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좋아요가 가장 높은 소명은 향기로운 나무의 소명이에요. 근데 추천하고 싶은 소명들도 너무 많아서, 진짜 많아요. 소울의 소명, 소리엘의 소명, 시와 그림의 소명, 고광훈의 소명, 소울메이트의 소명, 위셰, 먼슬리쌈, 지선, CL 여성중창단, 예수생명 베스트 앨범, 심지어 원웨이 미션의 소명도 있고 이길승의 소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명 정말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역시 좋아요를 많이 받은 향기로운 나무의 소명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5681님,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문자 띄워봅니다. 저희 큰손녀 수험생 유하가 수시모집 대학에 면접을 보았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합격하리라는 그런 예감이 오더라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신청곡 예수가 좋다오 부탁합니다 하셔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식의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전해드렸고요. 앞서 향기로운 나무 소명이었습니다. 자, 벌써 1부 끝곡인데요. 스위치풋의 Only Hope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편해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지방에 초상이 나서 우리 교회 대형버스로 좁은 일자선 도로를 갈 때였습니다. 앞에 가는 자가용에 두 명이 탄 게 보였는데요. 바쁜 우리들의 심정을 아는지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주 천천히 가며 뒤에 가는 우리들을 가슴 답답하게 만들 때였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륜이고요, 쌩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은 진짜 부부라네요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3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지난주 우리 부부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늘 집회, 세미나, 촬영 등의 일정으로 국내외를 다녔지 이렇게 단 둘만의 시간으로 어딜 가는 건 거의 없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주도를 가면서 제 스스로 이번 여정에서 절대로 아내에게 불편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럼요. 그거 먹지요. 괜찮아요. 이런 말들은 사실 부부 사이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지만 목사가 되었어도 아내와 단둘이 있던 시간보다 성도들과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았던 제게는 적어도 결심해야 지킬 수 있는 일들이었다니까요. 동행했던 아내는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제가 마음먹은 줄 모르고, 목사님도 참 여유로우지셨어요. 세월이 가기도 했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하며 저를 측은한 목숨으로 쳐다보기도 한 적이 있고요. 온 가족을 저당잡고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에게 여유라는 단어는 단어로 존재할 뿐 제대로 느껴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싸우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때로는 성도들의 모임이 예전 숫자에 비해 줄어든다고 생각될 때의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유라는 단어는 어쩌면 그 시기에는 사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반복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개척한 목사님들 또 부임한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여유라는 단어들은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그런 교회 목회와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 그냥 매달 내야 되는 월세와 홀로 싸워야 되는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그런 여유들,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참 힘듭니다. 개척교회요. 한국에서의 개척교회는 사실 온 가족이 저당 잡히는 거거든요. 불편해하지 않기, 가까운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그를 지켜봐 주길. 이것들을 요즘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정을 통해 까짓것 하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드는데요. 이렇게 여유롭고,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다가 너무 여린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해하지 않기 마음 한번 써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1: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고효경 사랑한다고 말해요. 박민기, 임성규, 조찬미가 함께한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제목을 가진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사랑한다 라는 9154님께서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사랑한다라고 똑 떨어지는 제목은 없고 해서 이렇게 좋은 곡들을 덕분에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싱크대 안쪽 밖 다 닫고 수납장 정리, 방 모두 청소하려면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시집 식구 시누이 3명 고모부 1명이 오신답니다. 반찬도 걱정, 청소도 걱정. 근데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부지런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 손님이 오실 때 덕분에 우리 청소하고 하잖아요. 자, 오늘 힘내시라고 저희 응원합니다. 오늘 1부에서 제가 이렇게 9월을 부지런히 보내신 몇 분들께 응원의 마음 담아서 모바일 쿠폰 살짝 보내드렸어요. 달달한 차 한잔 드시면서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신혜숙님, 다음 주에 가족 곁을 떠나 결혼하는 우리 딸, 친구 같은 효녀, 착한 딸, 감사해 하시며 김단비의

신부에게를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며 축하 사연은 다음 주에 또 쓰신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또 울멍울멍 눈물도 흘리시면서 쓰시지 않을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친구 같은 착한 딸 고맙다 하는 마음 김단비의 음성으로 신부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대학생님께서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흠향 이런 찬양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이 곡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림자님께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 곡은 세인트 런던 심포니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 그리고 캠브리지 싱어즈가 부르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슬린 그로브 코랄 소사이어티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과 그리고 City of London 그리고 캠브리지 싱어즈의 찬양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지난번에 송문정 피아노 연주로 이 곡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러브레터님께서 9월 한 달도 은영님의 CCN 캠프랑 함께해서 행복한 날들이었고 10월에도 설렘으로 기대하며 웃고 울고 함께할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웃고 울고 함께하는 그런 10월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요즘 귓가에 입가에 맴돈다고 듣고 싶어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직장 지원했는데 내일 면접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늘바라기님, 뉴뉴 엄마님도 와주셨어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꼭 안아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5186님께서 좋아하는 동생이 선물로 하나씩 똑 따서 바를 수 있는

0: 앰플을 선물로 줬는데 요즘처럼 건조하고 할 때 한 번씩 발라주면 피부가 보들보들 너무 좋더라고요. 촉촉 물광 피부 되고 싶어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건조할 때는. 저도요, 물광 피부 원추합니다. 지금 이 순간님께서 몸과 마음 아프신 분들 CCN 캠프 이 시간 귀한 찬양 부흥회로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 함께해요. 파라디조 정연준의 기도밖에 그리고 주나목 유미란이 부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1: 기도밖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나목유미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원곡은 주찬양 선교단 나라는 곡인데 오늘은 이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파라디조 정연준 기도밖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한 곡은 스티븐 님께서 한낮의 가을 햇빛이 아직도 덥게 느껴질 때가 많은 9월의 마지막 날 잠시 후면 기적처럼 10월이 시작되겠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닮은 가을처럼 소중한 10월의 일상들을 기대해 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지은의 찬양 찬송가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함께 할게요. 아비가일님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오나 봐요. 내일부터 기온이 확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신청해봐요 하셨어요. 최여사님도 이거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위층에서 이삿떡을 주셔서 얼마 만에 따뜻한 시루떡을 먹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팥 시루떡 좋아하시던 우리 엄마 생각나서 맛있는데 눈물도 나고 그러셨다고. 요양원에는 떡은 또 조심해야 된다고 보드라운 빵만 보내드리셨다고. 어머니 좋아하시던 따뜻한 팥시루떡에 눈물 지으셨던 최여사님 오늘 어머니 많이 그리워하시면서 또 찬양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자, 크레이브의 찬양으로 순례자의 노래는 준비했습니다.

이지윤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크레이브 순례자의 노래 9월을 마무리하기 더없이 좋은 찬양들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이렇게 멋지게 보내주셔서 더 풍성한 그런 9월의 마지막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자화자찬인가요? 자 내일도 또 멋진 10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9월 23일로 갑자기 여러분들을 처음에 데리고 갔지만 그래도 이제 9월 30일 오늘 마무리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든스 싱어즈 찬양으로 이든스 브리지의 찬양으로 엘샤다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또 만나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1690-7943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마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박동이 조금은 빨라지는 것 같지요. 연휴를 보내선지 유독 짧게 느껴지는 9월, 이 9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오늘 어떤 마감이 기다리고 있나요? 마감이라는 단어 앞에선 누구나 초조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마감이 또 10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여 조금 아쉬웠더라도 조금 부족했더라도 다시 넉넉한 계절,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9월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이었는지 예, 마지막 날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했더라도 아쉬웠더라도 그래 이걸 잘 마무리하면 오늘이라도 잘 마무리하면 이제 10월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원 김에스터 앨범에서 다시 시작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집안일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신 웅빈지님도 보입니다. 이어지는 곡 김형미 괜찮다 다 괜찮다 들려드려요. 나에게 좀 토닥토닥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부른 산책이었습니다.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짝꿍 권사랑 산책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신 홍래님. 예. 바람이 좀 불고 가을 느낌이 훅 나긴 하는데 9월 마지막 날이라는 이 느낌이 조금은 아쉬움 뭐 이런 것도 남기는 것 같아요. 안학수님께서 나의 눈을 여소서 이 곡을 한부영이 부르는 곡인데요. 신청하셔서 걸어놨습니다. 지금 들려드려요.

찬송가 549장 내주어 뜻대로 민호기가 부른 곡을 데이비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주어 뜻대로였고요. 마이카님, 오늘부터 가을학기 성경 공부 개강입니다. 상반기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제가 어제 이를 뽑고 왔더니 통증이 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원님께 얘기를 해야 다시 새롭게 마음가짐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이카님 파이팅!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는 가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은희의 신청하신 곡 갈보리 승어제 앨범에서 들려드렸어요. 삼남매 아빠님, 어제 오늘 찬양이 힘든 9월을 보내는 저에게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아멘. 날 위한 주님의 사랑 신청하신 곡 꿈꾸는 자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0: 하시며 우리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영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제키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택시 승객과 같이 차 스피커로 듣는다고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꺼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제키리님께서 잘 얘기하셔서 좋은 뭐 특별히 거부감 들지 않는 CCM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죠. 뭐 이런 얘기들로. 분위기 잘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진보라삐님도 오셨고요. 감새3cm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오늘 말일이라 회사에서 엄청 바쁠 예정인데요. 그래도 또 차분해지네요. 예, 이 마음의 충만함이 오늘 능률도 올리리라 믿습니다. 한이바람님. 인간의 감성, 재물, 예술성, 인간관계, 부부의 솜씨 등등등 모든 게 완벽하고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요. 그 모든 것이 많이 결핍된 나 자신을 보고 좀 멘붕의 상태에 빠졌지만 다시 펜을 들고 마태복음 7장에 이어서 8장을 필사하는 걸로 기대하며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예수님만 빠진 삶. 모든 것이 결핍됐으나 예수님만 충만한 삶. 네, 그것으로 대응해 보렵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주께로 있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 그 삶이 진정 충만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한이바람님. 충만한 삶 맞습니다. 충분한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걸어놨거든요.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지은 이성재가 부르는 충만한에.

내 마음의 풍량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며 물리치니 잔잔해지더라. 한이바람님,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우리 당향

당향노, 저도 그렇고요. 당향노는 한이바람님의 편입니다. 이지은 충분하네. 그리고 사랑나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두 곡 들었고요. FE님께서 실밥 푸셨구나 다행입니다. 주아랑님 고기철님 실밥은 밥이 아닙니다. 언능 별이세요. 아니 이 썰렁함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고 가는 대화에서 따뜻함은 느껴집니다. 주님의 선하심 신청하신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듣고요. 1부 끝곡이에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연차라 내 맘대로 볼륨도 크게 높여놓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힘든 9월 보냈는데 오늘은 산책도 하고 가을을 오롯이 즐기려고 합니다. 나팔꽃님, 네.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격려하고 내 안을,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그래 가을이다 동네방집 앨범에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고요. 장두보라님,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가시는 할머니. 흰 회색 정장 바지를 땅바닥에 끌고 다소 처진 어깨의 어느 아저씨. 반짝

녹색 머리에 무거운 가방을 맨 여학생. 9월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9월도 모두 수고하셨어요. 아멘. 장드보라님의 이 글을 통해 또 토닥토닥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의 음성 신청하신 곡 시와 그림 앨범에서 함께 들어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줄도 모르고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요. 요일만 보고 삽니다. 막내 동생 갖다 줄 반찬 몇 가지 하며 듣고 있는데 송편도 좋아해서 송편도 치고 있고요. 공황장애도 잘 극복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0491번님이 신청하신 참 다행입니다.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동생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 먹고 아픈 것들 또 몸에 나쁜 것들 다 극복되길 바라고요. 기도대장님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 찬양이 마음을 평온하게 감쌉니다. 아멘. 옆집 성도님도 오셨어요. 오늘 당향노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한 목사님 기도 요청합니다. 목회 자리에 잘 서실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목사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길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주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박희봉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찬양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도림 사랑교회 가족들과 듣고 싶은데요. 모든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심을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사랑 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아멘입니다. 멜리사님도 닭볶음탕 만들면서 젓가락 들면서 따라 부르며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0: 서미아님, 그러고 보니까 산책과 더불어 당양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앨범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들려드리고요. 3665번님. 포도주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으깨져야 됩니다. 우리를 으깨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9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장근희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1: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니다.

장근이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함께 했고요. 초코님도 듣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강변영가님 짧게 흔적 남겨요. 당양로 귀팅 중이고요. 향기로운 은혜가 솔솔 정원님 목소리를 타고 전해집니다. 이터널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듣고 싶다고. 저도 그래요. 오늘 그러네요. 마음의 합한자님, 저는 독박 육아가 제 일상인데요. 어젯밤에는 또 애들 요구나 짜증들이 부쩍 더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환경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겠어요. 순간순간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육아를 하고 또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부모로서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은총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늘 집안일하면서 찬양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은혜 가운데 굿데이로 너무 좋습니다. CBS 정기 후원도 신청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CBS가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이 CBS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뺐다. 하나님의 방송이 아니다. 이런 거짓 선동으로 그 거짓의 성도들을 속게 하고 또 후원도 끊어지게 하고 있어서 그 목사님의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시선을 CBS로 돌려 선동한다는 걸 알지만 또 그거를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일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괴롭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CBS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교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은총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을 한홍재 목사가 부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이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아인 마음님께서 아, 지금 맞아요. 중간고사 기간인 학교도 많죠. 또 10월에 대체 휴일 끝나고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이들 지치지 않길 바라고 지혜 주시길 바라고 공부한 것잘 풀어내길 바라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그 힘든 시간 동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간고사 치르는 특히 현아인 맘 하시니까 현아일까요? 아니면 아인일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어주소서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9월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9월이 힘들었던, 기뻤던, 또 마음이 편안했던, 불편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10월에는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9월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찬송시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사업에 헌신한 미국의 존스턴 여사가 지었습니다. 독실한 청교도 가문인 미국 장로교 목사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찬송시는 9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 평생 500여 편을 남겼습니다. 존스턴 여사는 젊어서부터 주일학교 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지녔고, 그래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재용 책도 여러 권 저술했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미국 태생의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인 타우너의 작품입니다. 타우너는 미국 음악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는 17살 때 이미 바리톤의 매혹적인 저음 성악가로 이름을 떨쳐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등지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순회하며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첫절 시작부터 다이나믹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와 용서의 찬송,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자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안에 떠는 이 없이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1일 목요일 국군의 날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평화의 기도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뜻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지구촌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 되어서 김인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박형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만세반석 열리니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어제는 9월의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9월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정호님께서도 또 보라미님께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은혜샘님께서도 우리 내매기님들 새로운 달 10월에도 건강하고 샬롬 하세요 하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자님께서 기도문 또 올려주셨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제가 누리는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아, 지금 여기님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요. 브라이트만 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님께서도 당구 님께서도 인사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 차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게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 사고 나셨었나 봐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주인 동행해 주신 것 같이 주신 아들 유빈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승빈 품으로 불러 쓰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와라님께서 청하신 광야를 지날 때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이어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장두보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명현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안성진의 찬양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이어서 김명선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오늘은 모든 생명을 위한 의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가치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과 목적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정의와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바다같이 넘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작은 것은 포기하거나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면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온 생명이 가득할 때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바다 같은 공의가 세워집니다. 창조절을 보내며 지극히 작은 한 생명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보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광을 받으신 마뉴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고요. 정은숙의 음성으로 어둠밤 마음에 잠겨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프리지아님, 뉴질랜드 딸이 선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캄보디아로. 주님만이 드러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니 주님께서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고란초님 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장윤영의 야베스의 기도 들으시고요. 열치님께서 신청하신 공감하시네 범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열을 칼같이 맞추어 걷는 군인들과 최첨단 무기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며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고 에어쇼를 선보이는 시가 행진이 멋지지 않을 리 없다.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칠 광경이다. 그러나 그걸 보는 군인과 그 가족의 마음도 그러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운용하는 자부심 있는 군인에서 시작한다. 신뢰와 응원을 넘어 장병의 생명과 일상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기를

김형남의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김정과 1000번째가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보내드린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묵희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글을 청해 주셨는데요.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현장음이 많이 강하네요. 그래서 대신 부니엘의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대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장 주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자연 한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께서 청해 주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송승현의 찬양 주가 돌보시리 함께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10월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임영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요셉 형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형의 죽음을 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늘 죄책감을 느꼈지만 요셉 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형을 돌보고 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던 날 기억하세요? 부모는 교문 앞에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혼자 걸어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한참 바라보죠. 아이는 씩씩하게 앞으로 잘 가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건 오히려 우리 어른들일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서는 우리를 주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먼저 가라고 손을 놓아주시면서도 우리의 뒷모습에서는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 어디에 있든 그 따뜻한 눈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10월의 첫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입니다. 이불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몸을 일으키는데도 이 바깥의 어둠만큼 어둠의 무게만큼 이제 더 많은 힘이 드네요. 하절기보다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건 아침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초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달의 첫날이 존재한다는 거. 예, 10월의 첫날. 애청자 여러분, 이달에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0월의 첫날 오늘 열어준 곡은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고요. 두 곡 이어졌죠.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와의 동행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590님, 오늘도 어김없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출근길 오릅니다.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고 이렇게 감미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어둑어둑한 아침이지만 학교 운동장에는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덩달아 힘을 내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1590님처럼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세요. 마리아 잭슨,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곡의 도입부가 좀 웅장하게 크게 시작하니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6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천사 목사님, 단풍의 계절 10월입니다. 눈이 즐거운 때죠. 10월도 평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최선자님, 와, 10월에 애칭이 많은데요. 감사와 추수의 계절, 단풍의 계절. 날마다 종로라 칠사님, 이달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로 마을버스 기사님이라고 하세요. 반갑습니다.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Better hi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주 씩씩하게 뚜벅뚜벅 우리가 10월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72님께서는 재취업에 성공해서 1월 입사하셨는데, 그러게요. 벌써 10월달이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Sunflower님, 해바라기님이시네요. 수술 받으셨대요. 재활하고 어제 퇴원하고서 집에서 잤습니다.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주님이 잘 치료하여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축하드리고요. 역시 집이 최고죠. 집에서 주무시니까 훨씬 더 푹 숙면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Come into my heart.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1일 금식기도 중 4일차라고 하시는데 콩슬님 신청곡 띄우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속에 빨리 자라는 대나무와 더디게 자라는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매일 대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난 왜 저렇게 빨리 자라지 못할까 자책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대나무 대신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줄기는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급히 자라 뿌리가 얕던 대나무는 뽑혀나갔지만 속을 다지며 자란 참나무는 버텨냈죠.

우리의 신앙도 더디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선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죠. 훗날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분을 변호했고 몰약과 침향을 들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가 모두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내 뿌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주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만리영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더디지만 깊이 내린 뿌리.

10월달을 보내는 동안 이곳 저곳에서 이 곡이 자주 흘러나오겠죠. 스타트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끊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익숙하지만 원래 이 노래는 봄 노래예요, 여러분.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라는 원곡을 성악가 김동규님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제 찬송가를 원어로 듣는 시간이지만 이 곡이 분명 우리 마음에 오늘 아침은 특별한 감동을 선물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틀었습니다. 뭔가 외식하는 기분으로, 특식을 먹는 기분으로 찬송가들 사이에서도 이질감 없이 괜찮았죠? 10월 1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선화님 그리고 5740님 또 동규님께서 신청하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네, 오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곡을 좋아해 주셨나 선곡표를 항상 돌아보면서 전 매일 웃거든요. 왜 웃냐면 찬송가 프로그램인데도 여러분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곡은 일부 끝에 트는 팝송과 그리고 일부 중간에 트는 일반 찬양 CCM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곡은 10월의 특별 선물로 제가 튼 세레나데 투 스프링 연주곡이었어요. 결정권자 입장에서 높은 청취율만을 생각한다면 아침 6시를 팝이나 클래식 프로를 놓으면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회사의 이득일 텐데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송출하는 이유가 뭘까? 네. 우리 프로가 CBS의 정체성이자 신의 한 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 CBS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10월을 여는 위로의 힐링의 팝송. 네, 이 곡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겠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으면서 1부 닫아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새벽 출근길에 동참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새벽에 일어나 등교하던 때도 기억이 나네요. 수현 교윤 맘님. 네. 여고생이던 소녀가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있나 봐요. 자녀 이름이 수현 교윤인가 봐요. 닉네임 보니까요. 반갑습니다. 10월의 첫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애청자분들 이번 한 달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화롭게 지내시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로 2부 열었습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Who is on the lower side? 누가 줄을 따라. 10월 1일 오늘 서울 연회 3호 합창단 연주의 날입니다. 응암교회에서 저녁 7시 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0229님 와 두구두구 오늘 떨리는 날 잘하고 오세요. 이어폰으로 감미로운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양산천에서 운동함을 감사드립니다. 7844님 양산천에 와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보면서 양산천이 좋은 곳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늘바다님 아침잠 많은 제가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귀에 들려온 첫 곡이 마이웨이라서 누워서 듣다 반가워서 메시지 남겨요.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10월을 살아내리라 다짐합니다. 예, 오늘 1부 끝곡으로 마이웨이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셨군요. 비공개로 오신 분 조금 전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었는데 9월 한 달이 참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양한 버전으로 흐를 때마다 녹음해 들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셨다고. 엄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셨는데 아직은 움직일 수 없고 재활 시작도 2주 후에 경과 봐서 한답니다. 아흔이 넘으셨는데요. 재활해서 다시 걸으실 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아버지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병원 갈 때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뭐 감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제일 위험한 게 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큰일이 되거든요. 예, 연세가 많으시긴 한데 어머님 강건하게 기운 내셔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로 시작하는 행위 목록으로 규정하는 건 종교적 성과라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동에 따라 뜨거워지거나 식는다고 판단하게 만들며 결국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문학적인 가치의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움이 우리 발목을 족쇄처럼 잡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대가를 치르실 만큼 귀한 존재, 지금도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43번째 묵상 나로부터 자유하라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월삭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환승하지 않고 걷고 있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조차 좋네요. 어머, 3441님 계시는 곳에는 날이 흐린가 봐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굉장히 맑고 화창한데 그곳엔 비가 오는군요. 김현숙님, 저희 교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2층인데 유리창 턱 빈 공간에 누군가가 빵을 식빵부터 골고루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어떤 천사가 다녀갔을까나? 그쵸? 분명히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드시라는 어떤 선물인데, 그러니까 식빵부터 여러 종류의 빵을 이렇게 정돈하듯이 놓고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봉지째 둔 게 아니라 진열을 해 놓았다는 건 오시는 분들 드세요. 이런 건데. 어떤 천사일까? I found a friend,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아, 조금 전에 흐른 이 곡은 뮤직아줌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뮤직아줌마님도 10월 월삭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39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셨다고요. 씩씩하게 살자는 의미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결혼하셨대요. 의미가 너무 좋네요. 씩씩하게 살자. 예, 그렇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거죠.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5일 사이 뒷자리 쓰는 분은 바닷가에 계시네요. 소안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추석과 여름 휴가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바닷가 사진도 첨부해 주셨고. 복댕이님, 성경 필사전 오셨었어요.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시간 내서 몇 번이라도 더 가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휴관일 체크 미리미리 하고 오세요. 어르신들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긴 그러네요. 또 여러분들 써주신 거 보니까 다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를 잘 알면서도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윤재희 님이 마음은 급한데 빨리 안 걸어져서 넘어지게 된다고. 또 익투스 님도 경험해보니 나이 들어 넘어지는 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넘어지고 나서야 왜 내가 넘어졌지 생각하니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아유 무섭네요 진짜. 아롱별님, 똑바로 걸읍시다.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편한 신 꼭 신어요. 늘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예, 그래도 우선은 조심합시다. 크라이스틴 미, 내 안에 사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거 다 내 거지 뭐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들, 또 내 일, 또는 내 돈과 내 재능, 내 가정, 내 친구 등등등, 그쵸? 이걸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밤사이 내린 비로 부쩍 좀 쌀쌀해진 10월의 첫날 아침이 열렸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시금 좀 조용히 고요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아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란 걸 잊지 말아야겠다. 그쵸?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을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들으면서 2026년 10월의 첫날 10월 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을가을한 첫날이에요. 우리 레이나 차님도 와주셨고 우리 유니스님 와 빛나는 10월이네요. 그리고 제법 쌀쌀합니다. 다들 컨디션 관리 잘하셔요. 따뜻하게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어제 저녁쯤에 갑자기 파주 지역에는 와 막 번개치고 막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막 내렸거든요. 예. 근데 그 비가 개고 맞이하는 오늘 아침은 아, 어떤 그 상당히 싱그러운 그 느낌? 예. 실제로 또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요. 또 공기도 어떤 맑음 그 자체. 예. 너무 좋습니다. 쾌청하죠. 조이님도 출첵 남깁니다. 10월의 첫날 샬시를 들으며 함께 열어가네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10월에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그쵸. 요셉님 10월을 맞이하면서 9월 아 애쓰고 수고한 나 수고 많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칭찬해 보면서 10월엔 또 어떤 은혜가 넘쳐날까 기대가 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그쵸. 하나님이 그 만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예 부어주십니다. 새날의 만나를 주시듯 그쵸. 예. 오늘 또 10월의 첫날인데 또 이렇게 좋은 날 의미 있게 우리 샬시 가족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예. 마운틴 사나님도 아 가을 하늘 좋네 멋진 10월 시작하셔요 남기셨고 0575번님께서도 문자 사연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주주맘님도 와주셨고요.

더 파래진 하늘. 그죠. 고윤희님께서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불꽃남자님께서 10월의 첫날 오늘 사랑하는 딸 주아의 13번째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 주셔요. 꼬물꼬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 13번째 생일이면 지금 6학년 아니에요? 주아야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주아는 알지? 아빠의 1등 최고의 보물이란 거. 야 그래요. 주아 이름처럼 주를 아는 자가 되길 기도할게. 최고로 사랑해 우리 딸 하트라고. 아 그래요. 나 주아야 생일 축하해. 아빠랑 요즘 잘 지내고 있지? 6학년쯤 되면 이제 약간 사춘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빠랑 뭐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막 스킨십도 하고 예, 그렇게 지냈다면 약간 이제 예, 거리를 좀 두는 그런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주아야 생일 축하해. 학교 잘 다녀오렴. 예, 좋은 날 보내길 바랍니다.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자, 10월의 첫날 오늘 이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뭐 소소한 삶의 일상 뭐 크고 작은 고민들 예, 다 남겨주셔요. 김영미가 부르는 요곡 함께 나눕니다. 비 온 뒤 개인 하늘.

써니 값없는 은혜 들었고요.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김형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선한 이웃님도 와주셨고 페퍼민트님 또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 저요 오늘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어요. 약간 긴장되지만 또 막 설레는 거 있죠? 잘 해내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첫 출근 새로운 직장 예. 10월의 첫날에 또 아유 날씨가 일단 어떤 응원해주는 것 같은 아, 굉장히 밝고 시원한 아침입니다. 예. 그 밝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좀 전하시면서 잘 적응하는 그 시간을 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정님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이번엔 어여쁜 은주님도 와주셨네. 예. 오늘은 국군의 날 78주년 맞는 날이죠. 집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우리 GP, 뭐 GOP,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쵸. 오늘이 10월의 첫날, 국군의 날 맞습니다. 아,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우리 강인한 국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죠. 예전에는 10월 1일 날 국가 공휴일이기도 했는데, 그죠? 우리 애청자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지금 군복무를 하면서 이 국토 방위를 위해 어떤 젊은 날, 이 청춘을 또 바쳐서 그 의무를 다하는 아들들 있잖아요. 딸들 많을 텐데, 모두 무사히 군 생활 하시고 전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나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마 오늘은 군대에서도 특식이 나올 거예요. 예. 우리 장병들을 위한 날이니까 오늘은 군인들이 또 최소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병들은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 정비하는 그런 날로 보내지 않을까. 특식도 먹고. 예. 혜영님 저희 아들도 국방의 의무를 마쳤지만 이분들의 노고가 없다면 나라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혜영님 와주셨고 이사벨님은 딸이 아침마다 꼭 CBS 찬양 방송 들으라고 태블릿으로 챙겨줘요. 오늘도 찬양으로 행복하게 하루 시작합니다. 송정훈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써요. 하트 5개. 예. 별이 5개. 하트 5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애정을 보여주셨고. 따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예. 또 아침에 이만한 방송도 드뭅니다. 그쵸? 뭐 여러 CCM, 찬양 이걸 엄선해서 선곡해서 전해드리죠. 가끔 이제 곳간이 채워지면 또 선물도 쫙 드리죠. 어제처럼. 예. 또잠 깨워드리죠. 이런 방송이 드뭅니다. 아침에. 생방송으로 만나죠. 그죠? 예. 닉네임 하은이님께서 어제는 전기장판 1단계 틀어놓고 잤습니다. 경산의 하늘은 좀 흐려요. 안개도 자욱하게 깔려있고. 10월의 첫날, 주님 안에서 다들 행복하시길 사랑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아이들은 거실에서 요즘에 좀 자거든요. 근데 창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어우, 그 약간 쌀쌀한 찬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제도 기온이 떨어졌고, 오늘은 더 떨어졌대요. 오늘 또 국군의 날이니까. 피아월십에, 십자가 군병들아.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우리는 군사 들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피어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여사님께서 국군 아저씨께 라고 시작하는 라떼 시절엔 학교에서 위문 편지 국군 장병 아저씨께 꼭 편지 썼잖아요 우리 라고 또 옛 추억을 아 또 꺼내주셨는데 있었죠 이렇게 진짜 저도 초등학 국민학교 시절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니까 한 9월 정도에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냥 얼굴도 모르는 그쵸 이름도 없어요.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시작하는 위문 편지. 아 이거를 약간 의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예, 국군 아저씨께 사실 아저씨 아닌데 20대 초반 예, 진짜 아무튼 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편지를 선생님이 이제 쓰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 위문 편지 쓰는 시간이야라고 이제 한 시간을 딱 주시면. 그 시간에 편지지 다 이제 받고 쓰기 시작하죠. 예. 그 학생들이 다 뭐 그냥 꾸역꾸역 예. 때로는 정말 군대가 있는 삼촌을 생각하며 이렇게 한자 한자 옮겨 적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장병들에게 전달을 했죠. 근데 국군 장병들도 그걸 랜덤으로 받습니다. 예. 그냥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 쓴 편지를 딱 보면서 진짜 위문을 진짜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그때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진짜 있었어요. 그만큼 또 나라를 지키는 그때는 또 군 복무 기간도 얼마나 깁니까. 아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 진짜. 예.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문화 이거 우리 학교에서 먼저 배웠네요. 그치. 위문 편지도 배웠고 가족의 날 달 때는 이제 부모님께도 편지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요즘은 뭐 위문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 자체를 많이 안 쓰게 됐잖아요. 많이 그냥 문자나 톡으로 보내게 됐고. 와 진짜 몇 년 전 추억을 우리 최 여사님께서 전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생각나요. 저도 진짜 썼거든요. 예. 근데 진짜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 쓰기 싫었는데 아, 쓰라고 하시니까. 스칼렛 오하라 21님, 우리 둘째 아들 진경민 일병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에 무탈하게 군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전하며 라고. 아, 우리 진경민 일병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국군의 날. 그래요. 7711번으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늦게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저의 첫 차는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하는 차지만, 아, 차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거든요. 예전엔. 근데 지금은 약간 무감각해졌달까. 그러다가 시동이 어느 순간 안 걸리는 거예요. 오. 그 이후로는 이제 시동이 걸려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할, 예, 또 제목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한 것은 없네요, 이렇게. 예, 라고. 야, 사연을 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예, 또 관련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제 아내도 그 중고차로 첫 차를 샀는데, 그 데려온 녀석이 경차예요. 예. 똑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손으로 이렇게 딱 접어야 하는 그 차인데 잘 타고 다닙니다. 아주 대단히 만족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차는 사실 뭐 불편함 없이 나를 목적지까지 내가 타고 갈 수 있으면 오케이. 예. 뭐 더 큰 차, 더 뭐 브랜드 차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족하면서 잘, 예, 또 아내가 타더라고요. 고맙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비교하면서 또 때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사실 차는 잔고장 없이 잘 달리면 그거면 족하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머, 추억님께서 위문 편지 사연 들으니 제 지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들 부부는 위문 편지를 쓴 친구랑 인연이 돼서, 어머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사연 남겨요. 지금은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네요. 와,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랜덤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어떤 실처럼 연결이 돼서, 가교가 돼서 서로 이제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약간 예전 펜팔 문화도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됐나 보다. 연결 발전했나 보다. 예. 와. 이것도 정말 큰 인연이네요. 대단합니다. 우리 임소연 님께서는 이 곡 신청하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히스킹더 뮤직 아 맞다 들었고요. 러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보배님께서 군입대한 아들이 오늘 일병 단대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아, 오늘 진급하는 날이구나. 야, 저도 잊고 있었던 감정인데 진급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에. 야, 짝대기가 무려 두 개. 일병, 1등병. 크, 축하합니다. 에. 월급도 오르고. 예. 이제 2등병들을 보면서 약간 아. 그래요. 일병. 예, 오늘 진급하는 날 축하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수 따라가며 함께 듣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